라고 비웃거나 욕해도 그 모든 것들을 넓은 품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두 곡의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앞선 찬양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일 거예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 넓은 그리고 높은 산보다 오름직한 동산처럼 살아가기를. 그리고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먼저 함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예수님처럼 나도 바보같이 살겠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처럼 바보처럼 살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찬양입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벌써 시간이 9시를 넘었어요. 많은 분들 이제 아마도 출근을 다 하셨을 거고 하루가 시작되셨을 텐데 모두 너무너무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과도 함께 우리 또 다양한 찬양들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겠다 이렇게 좀 다짐하는 시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들으셨지만 전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중앙사, 저희 본사 기준으로 창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았습니다. 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취자 수기 공모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받았던 은혜라든지 혹은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좀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힌 그런 열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든 고백을 그냥 혼자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전 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쓰고 있고 저의 회사지만 회사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더더욱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이 수기 공모전에 좀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방송 식구들,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혹시 받은 은혜나 네, 감사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공모전에 많이 많이 네,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직접 드리지 않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저희 본사 번호죠.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수기라고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뭐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참여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울산 지역에서도 보내주시고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지역에서도 극동방송 함께하면서 70주년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 하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많은 참여를 그리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괜찮은 아침 두 곡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선 찬양,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진 찬양,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하는데,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라, 순종해라, 인내해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아주 명확합니다. 어쩌면 그 뜻이 명확한데 안 듣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그 분명한 뜻을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감사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매일매일

Sky라는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금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967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리스찬 네어틀링 버나드 박사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는데 이 환자의 심장을 떼내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이 심장 이식 수술은 너무너무 참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힘든 수술을 이 버나드 박사가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런데 이 버나드 박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의 심장은 이분이 이식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마음의 심장은 이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다가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버나드 박사는 육신의 심장은 바꾸어도 마음의 심장만은 바꾸지 못한다. 그런 참 우스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패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것이 실패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뭐 건강이나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문제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가까이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 긴 로마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자, 죄수인데 그는 감사합니다. 참 이걸 볼 때 이 감사는 결코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수이고 환경도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로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고, 이 그들은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인데,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풍랑을 이겨내고 로마로 입성한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한 5, 60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지금 로마 교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여정을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오는 여정은 정말 힘들고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생명의 위기가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참 바울도 생명을 잃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2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이리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정말 이제는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이제 그 일행들에게 말씀하면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다 살게 되어졌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6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얻은 믿음입니다. 참 이 생명만 얻게 된 게 아니고 바울은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참 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노라. 믿음을, 풍랑 중에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선물로 얻게 되는데 풍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인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죠. 바울은 풍랑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도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바다에서 다 잃어버린 바울인데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내렸을 때 안수해주고 기도함으로 그 보블리오 부친이 살게 되고 또 멜리데 섬의 병자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로마로 향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쓸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풍랑 중에 얻은 그 믿음, 그 믿음과 기도가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살게 했고 오히려 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셨죠?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여러분 병을 고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에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후한 예를 받게 되고 대접을 받아서 다시 또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공급받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과 기도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살게 해 주었다라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고 이 믿음과 기도를 사용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여러분 양이 어떤지, 정말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건져주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풍랑 중에 말씀으로 그에게 주던 믿음도 은혜였기,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로마까지 오게 되어져서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로 온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뭐 돈으로 지금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이 로마까지 오게 된 거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비전이 이루어짐을 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참 이 비전을 가집니다. 이 바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비전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비전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두고 선한 일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동탄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여서 담임하시는 그 박충광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을 보니까 참 이 교회가 지금 크게 부흥이 되어졌는데, 이분이 모교인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학교 채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신학교에서 모교 출신이니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면서 그가 30년 전에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이제 채플에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어느 한 곳에 한쪽 구석에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3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강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했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새벽에 그 의자를 부시들고 많이 신학생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쭉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 제 인생에 은혜를 주옵소서, 훗날 여기서 이 여기 강단에 설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지금 자기가 초청을 받아와서 30년 되어서 초청을 받아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따라서 뭐 기도했겠죠. 소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응답이 돼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그리고 그 책에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가만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주님의 도움이 없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이래 온 것입니다.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로마에 이제 입성하게 된 그 감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조금만 가면 이제 5, 60km만 더 가면 로마로 입성하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비전 성취의 장소인가? 참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비전 성취를 위해서 가고 있는 장소인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의 감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감사하는 이 감사였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 것은 피차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자신도 격려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정말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안위받기를 원한다. 이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은 스바냐입니다. 스페인인데 로마를 통해서 가되 로마 교인들과 협력해서 주님의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감당하기 원해서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도 보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자신도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로마와 더 나아가서 스바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간의 교제는 더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이런 바이블 스타디나 또 여러분 전도훈련 학교는 이 세 가지 바나바 교육을 하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성장되면 강력한 여러분 힘이 성도들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부하고 나누는 교제가 없다면 진짜 큰 잠재력이 상실돼 버린다. 이번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서로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그걸 나눔으로써 성장해서 함께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교제하지 않음으로 함께 세워가지 않고 그 잠재력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소멸되고 사장된다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은사들을 신령한 은사들을 정말 자신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은사들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5절에 맞으러 오니라는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맞으러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도시의 대표단 또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즉 새 통치자가 그 수도의 승리에 입성을 하여서 그 결과 이 통치자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이 이 누가가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 교인들의 이 맞이한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입성한 것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여기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 성도들의 마중은 바울에게 얼마나 참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도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만남으로 성도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 간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신앙인은 바울처럼 그들을 보고 즉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정말 탁월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성도 만날 막 발을 구르면서 만났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 교회의 이 만남은요 위로받게 하고 위로를 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을 손을 한번 만져주고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터치를 하셔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게 한 거예요. 왜? 함께 모여서 교제해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이끌어서 교회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연한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참 이거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클라이막스가 성도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참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려울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만나 노예 목사님 무조건 기도받습니다. 무조건 기도받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기도를 안 해주려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너무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이 여러분 교회는 모든 충만 위에 충만입니다. 모든 축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이제 거의 도착하면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마음의 영양제는 감사합니다. 병원에 링겔도 맞아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 한번 15절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제 로마의 복음 사역의 시작입니다. 감사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원망, 불평 이런 마음은요, 큰일 납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기 싫습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죠. 아니요 하면서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한다.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들어 있으면 이제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마음이 병드니까 뒤를 돌아가고 포기하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0: 참 여러분 얼마나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가 변화됩니다.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이 이미 로마를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일 못합니다. 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해서 찬양도 하고 오늘 교회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거 주의 은혜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다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일도 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일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담대한,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다 얻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다 차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대로 얻는. 여러분 뭐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건 감사로 주어지는 담대한 마음이죠. 자, 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침내 완성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완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 여러분 이 감사가 일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게 하는 것도 이 감사가 주는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풍랑 중에 믿음을 얻고 그리고 풍랑 중에 담대한 마음도 얻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았죠. 먹을 것도 잘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버텨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된 뒤에는 이제 광야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예순 무렵으로 여겨질 때쯤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향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그래요.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요, 예상치 못한 광야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던 그때 이런 고백을 남기죠. 시편 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광야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고 있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곳이죠. 혹시 이번 한 주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걸어가는 광야는 척박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광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뷰티풀 광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희지윌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요. 다윗은 젊은 시절 광야를 지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못 살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잘 살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건요.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다 내려놓고 싶은 절망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눈물이 회복됐고, 기도가 회복됐고요.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뜻밖의 인생의 내리막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아, 언제 끝나지? 만 생각하며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까지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주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그 시간을 서둘러 끝내려고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전보다 더큰 믿음을 가진 사람,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응원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꽃이 피는 봄날에만. 두 곡의 찬송이었는데요. 우리 인생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두 곡의 찬송으로 같이 나눴어요. 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8754번님, 사업이 어려워져 가게를 정리하게 됐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원망만 나왔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의 광야에도 꽃이 피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그 새로운 마음,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1927번님, 은퇴하고 나니 허전함이 참 컸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갑자기 삶이 달라졌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시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말 그대로 이 척박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뷰티풀 광야를 보내고 계시네요. 아, 피디님, 오프닝 말씀 들으니까 힘든 사람들도 또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라면서 감사하다고 7617번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있다고 4367번님도 반갑습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전립선암 3기 판정 받았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장로님께서 낙담하지 않고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어요. 1072번님이 네, 아, 전립선암 3기 판정 암 선고를 받으면요. 옥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남들이 그 암 걸렸다는 얘기 들을 때랑 내가 그 판정 받을 때랑은 참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또 보낼 텐데 우리 장로님도 가족분들도 또 주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요. 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고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으로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540번님도 신청곡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 이 찬양 오늘 참 좋겠네요. 말씀에 오늘 아침 울컥한다고 2304번님도 주셨는데요. 그래요. 공감 드시니까 또 그러시겠죠. 4868번님 매시간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나의 손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겠노라고 외치며 가고 있습니다. 늘 은혜 주시고 힘이 되는 하영 PD님의 힘찬 라디오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씩씩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했는데요. 광야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붙잡을 오직 한 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광야로 그곳을 지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뷰티풀 광야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주군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열린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빈 공간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부귀영화의 대명사 같은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죠. 근데 이 사람 권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성경에 보면 은과 금을 길바닥에 놓여 있는 돌처럼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고 자기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부귀영화의 대명사이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 사람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직장생활 막 목을 매기도 하고요. 또는 자식에게 이렇게 막 집착을 해보기도 하죠. 뭐든 이렇게 성공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해결이 쉽사리 되지를 않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우리 인생을 향한 성경의 진단이 뭐냐?

0: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물러나와야 된다. 우리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세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물, 영원한 생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내 인생의 갈증, 이 목마름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헛헛함, 이 공허함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온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우리 공짜는 이렇게 별로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귀한 것은요, 너무너무 값비싼 것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요, 아무리 값을 매겨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와서 돈 없이 값없이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라.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지식인이셨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대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래서 공부해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근데 지성에도 만족이 없고 명예에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말라 평생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뒤늦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 이게 진리를 향한 갈망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이분이 이걸 깨달으시군요. 느지막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영원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 마음속 헛헛함과 공허함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 원하시는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악을 듣다 보면 가끔 엇박자가 나오죠. 박자를 틀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엇박자 덕분에 음악이 더 살아나고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과 엇박자를 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늦추어지는 것 같을 때, 혹은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세상의 박자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세상과 엇박자를 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면 그 엇박자는 실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리듬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이 좀 흐렸는데요. 오늘 맑은 날에 목사님을 뵙게 돼서

0: 더 마음이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방송국 오는 길에 네. 경남 알프스의 그 라인이 보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오늘 더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보면서 좋은 날씨가 참 복이다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때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 같고 흐린 날이 잔뜩 있는 그런 시간을 또 지나다가도 이렇게 반짝 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1: 그렇죠. 예.
0: 네, 오늘 이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0: 아멘. 자, 목사님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먼저 축복 기도 해주심으로 이 시간 함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극동 방송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혼의 호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있다면 그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인 줄 압니다.
0: 아멘.
1: 이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얽혀있는 설켜있는 우리의 삶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인생인지라 때론 허덕거리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묵은 짐들을 내려놓는 귀하고 복된 호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방송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삶을 호흡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호흡은 기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 제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50원, 100원의 유료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은 이 시간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저희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게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더불어 혹시 익명으로 기도 요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적으실 때 맨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실 기도 제목들 기다리면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0: 아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0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첫 기도는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9507번님 보내주셨는데, 무릎이 아프면 사실 참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렇죠?
1: 이때는 이렇게 소망의 기도나 중보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신학적 내공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지금 9507님도 보면 그 본인의 건강의 문제가 가장 먼저 직결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게 될까 봐. 물론 그게 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신앙이 또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또 봉사가 어려워질까 봐 그런 마음이 있네요.
0: 이거 감동이네요. 우리가
1: 기도할까요?
0: 네.
1: 하나님 아버지, 9507님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됨으로 종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이 묻어있는 당신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오른쪽 무릎에 있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0: 아멘.
1: 생명 주신 이 땅에 사는 날, 그리하여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0: 아멘.
1: 이 소원을 받아주시고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9507번님의 사연으로 오늘 이 시간 시작을 했는데, 더욱더 건강하여 지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9507번님 되시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3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심교회 건축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성심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나 봐요, 목사님.
1: 제가 알 것 같아요.
0: 그러세요?
1: 이분은 우리 중보기도팀에도 늘 와서 방송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예, 제가 위치도 알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대충 알 것 같은데요. 예, 그 진심으로 이 부분을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제가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3233님이 이렇게 성신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0: 주여.
1: 이 제목을 받아주시고, 그저 하나님 올려지는 제목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성신교회를 건축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선교센터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아름다운 계획을 들어주셔서 반드시 이것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 정말 영혼 살림의 건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그 맡기신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신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의

0: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이 땅에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손길에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08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충성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군대 간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우울증 약을 계속해서 복용 중인데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에게 간부님께서 수요일까지 완성하라고 하신 업무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포상도 받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예, 우리 7087님도 보면 늘 교회에 충성되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군에 갔는데 예, 늘 걱정이죠.
1: 아, 걱정이죠. 예. 맞아요. 예.
0: 그 자녀가 그래 군대 갔는데 또 거기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1: 세상에.
0: 자,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7087님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전에 충성된 자녀인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군에 간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울증 약을 여전히 복용하고 있는 어머니가 볼 때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하나님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1: 아, 네.
0: 이 우울증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아, 네.
0: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성으로 오히려 군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상관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 병사가 되기 원합니다.
1: 아멘.
0: 강건한 군인으로 세워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맡겨진 임무도 잘 완수하며 군에 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오히려 강건하여 더욱 영성도 맑아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세워주시고 7087님이 기뻐하는 아들로 또 하나님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기도 위에 이 자녀 위에 임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7087번님 아드님을 위한 기도 제목을 꾸준히 네,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아들이 참 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아직 한켠으로는 복무 중이셔서 많이 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7087번님과 그리고 우리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 계속해서 중보의 손길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로 인해 또다시 또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께서 또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9312번님의 기도 제목 함께합니다.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된 저희 아들 사춘기로 인해서 방황하고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1: 예, 사춘기 참 어려운
0: 중2
1: 그렇죠 중학교 2학년
0: 북한군도 겁낸다는 중2
1: 맞아요. 이 기간이 유달리 좀 아이들이 뭔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라 그런지 좀 네.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세요.
0: 신학적 반항도 이렇게 예, 또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1: 네.
0: 그러나 그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1: 아멘.
0: 우리는 기도라는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또 곁길로 가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9312님이 중2 아들 이 사춘기에 심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 주여.
0: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기에 정말 신앙적 또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러 모양으로 곁길로도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큰 인도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들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 우리가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방법이 있겠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0: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 중2 아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넘어가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아들 위에 이 기도 위에 임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비슷한 그런 시기에 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이십니다. 저희가 응원하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7048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와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를 둔 3남매 엄마입니다. 막내가 태어날 때 맞춰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는데 약한 기관지를 틈타서 지금 매월 병원에 감기로 또는 폐렴으로 이렇게 다양한 질병으로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마음이 힘듭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남매 그리고 2개월 된 아기를 두신 어머니라고 하세요.
2: 네.
1: 와, 참 육아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는데 참 우리 7048번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겠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이게 참 그 이 상황만 봐서는 아이들이 그 매우 어리지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미숙아로 태어난 이 쌍둥이 아이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 너무 그 힘든 상황인데요.
1: 네.
0: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또 주님께서 그러기에 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7048님 주님의 전에 이 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이 쌍둥이 남매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이도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과 현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간구하는 것은 이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가 강건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청사진을 만드신 DNA를 만드시고 염색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창조의 그 손길과 원형대로 계획대로 하나님 아이들이 강건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하나님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2개월 된 아이도 하나님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기관지 이런 또 연약한 육신의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병원을 다니는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걸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우리 3남매를 두신 우리 엄마이신 우리 7048번님 참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그 손길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죠. 오늘은 사랑인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문자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 채팅창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번 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찬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듣고 옵니다.

0: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도 보내주신 우리 0973번님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혼자 믿고 있는 일대, 믿지 않은 가정에 외롭게 또 가족들과 저를 위해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어제 첫 항암 치료를 하시고 어제 퇴원하셨어요. 입맛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입맛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항암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여동생이 드디어 믿는 가정에 믿는 형제를 7월 중으로 소개받아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들의 눈과 귀를 인도해 주셔서 꼭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동생이 될수 있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대로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이, 시댁과 친정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복된 소식이 또 있고요, 목사님. 우리,
1: 그래요.
0: 네, 친정 아버지를 위한 또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 믿음의 1세대로 그 시댁으로 파송이 된 시. 예.
0: 그러네요.
1: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형제가 자매님 같아요. 예, 더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0973님이 이제 홀로 믿는 일대로 하나님 이 가정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0: 잔잔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명, 가장 소중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그 항암치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입맛도 돌아오고 강건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은총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여동생이 좋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를 통하여 가정 복음화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시댁과 친정의 모든 이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우리 친정아버지 꼭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랜 기도 제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여동생 분이 또 좋은 분 만나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면 정말 좋겠네요, 목사님.
0: 아, 예, 참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1: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0974님 저희가 응원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4961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이 회사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또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한 주에 가장 긴 시간인 업무 시간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오늘 멋진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어지는데요.
0: 그렇네요. 그 참 네. 직장으로 파송된 이 선교사인데요.
1: 네.
0: 아, 정말 예, 잔잔한 아름다움이 있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961님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4961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애틋하게 기도하며 더욱 간절히 하나님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회사의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위하여 더하여 또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이 아름다운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4961님의 이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1: 주여.
0: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와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직장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이를 위하여 동역하는 많은 일꾼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붙여주신 그 역사가 우리 4961번님의 모든 곳에, 가정과 회사와 그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장로님 내외의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어제부터 경남 거제에서 진행되는 수련회까지 섬기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게 하셨던 그 은혜로 이 장로님의 가정과 또 일터를 붙들어주셔서 이후에 모든 시간 속에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장이 좀 뭔가 어려움이 생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사님.
0: 장로님의 삶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좀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고
1: 네.
0: 또 그걸 인하여 그 많은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네.
0: 진짜 아름답죠. 그런데 또 그 가정에 이렇게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어떤 뭐 인재인지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 장로님의 자리를 꿋꿋이 지킨다. 이 장로님 손을 붙들어 주세요.
1: 아멘.
0: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기도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아우, 제가 저도 감동이 됩니다. 우리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장로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장로님이 그 사업장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 주변에 보는 이들마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빨리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 주여.
0: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1: 아멘.
0: 이 장로님이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어떤 그 피해인지는 모르지만 회사에 큰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그나마도 더욱 감사한 것은 인명피해로까지 연결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목도하며 또 그것을 겪어나가는 장로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1: 주여.
0: 하나님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히려 요처럼 하나님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빚으시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 그 예비된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이 동역자 하나님, 이 믿음의 형제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1: 주여.
0: 하나님, 이 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온 교회와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동이 되는 하나님 잔잔한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손을 들어 이 모든 상황을 덮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익명의 성도님, 장로님도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해 주시는지 그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장로님의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3923번님께서 포항에 계신 어느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 그리고 노경숙 사모님은 광장 인근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장애우분들, 노숙자 그리고 병약자분들께 지금 장장 17년째 도시락과 빵과 컵라면, 떡과 같은 그런 음식들로 무료급식을 해오고 계십니다. 매주 두 번씩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창고에 이 재료가 모자라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0: 예, 저도 희미한 기억에 조금 기억이 나네요.
1: 아, 그러세요?
0: 예,
1: 네네.
0: 참 따뜻하고 훌륭한 성김이신데
1: 네.
0: 또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중보의 기도인데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3923님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포항 참사랑교회 주훈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 한결같이 17년째 그 역전에서 구역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장애우와 노숙자와 병약한 분들을 섬기며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시락과 빵 또 컵라면 이런 것들로 무료 급식을 한결같이 해오고 있는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여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 창고가 하나님 비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 아멘.
0: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하나님 이 사역이 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위하여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는 그러한 손길들도 더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아름다운 소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곳곳마다 귀한 손길이 있기에 이땅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이름 모르고 뜻 모를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예수의 이름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르시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목사님은 사랑인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뜨겁게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도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하은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9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와 복구 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구호와 복구 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 비상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

0: 한국 기아 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 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 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 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1981년 교단 공식 승인 이후 45년 만에 인가가 철회된 에즈버리 신학교는 현재 재학생과 올해 가을학기 입학생에 한해서만 기존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기로 교단과 협의했습니다. 세속화의 거센 풍조 속에서도 교권의 행정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이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폴로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대학 캠퍼스 복음화와 유학생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를 열고 기독 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회복과 여성인권 신장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

0: 힘든 현대 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육의 뉴스 김정호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언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죠.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저 사람도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짐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적인 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는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에서 일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연신 굽실거리면서 힘들게 사업장을 끌고 갈 때도 많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 선친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흔히 가세가 기운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남자 하나가 집안에 없어졌는데 집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 여동생은 꿈을 포기하고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 공부는 저 혼자 시켜줄 수밖에 없는 집안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빠를 위해서 꽃다운 10대를 공장에서 보낸 제 동생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린 딸을 타지에 보내야만 했던 제 모친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희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의 모친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배달하고 수북히 쌓인 그릇을 설거지해야 되는 고달픈 일상이 반복이 되었지만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먼저 혼자 세상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철없는 자식들은 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불평하고 있는데요. 어린 딸은 타지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다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자격증도 없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저도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로 들으셔서 제 키가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는 키가 상당히 큽니다. 남자가 180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도 좋지요. 얼굴도 이만하면 볼만하지요. 하지만 모발이 문제입니다. 모발. 점점 줄어드는 머리숱을 보면서 대머리가 되면 어쩌나, 대머리엔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머리마저 사랑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할 것입니까?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여러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0: 놀랬고 병원 주변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약국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국 앞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주차 경광등을 들고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야 그것이 호객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한 번에 몇 달치 약을 타니까 약국에서 기를 쓰고 환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조제가 마치면 역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정말 많구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쳇말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만 앓고 사흘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건강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지요.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온갖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됐다면 너무나도 원통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힘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짐, 열등감의 짐, 건강의 짐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의 짐을 벗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들도 붙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내민 손을 지금 잡아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1: 네. 예,
0: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크게 뒷받침 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 이분들이 가족에게 보낸 자금은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고
0: 네.
1: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을 둔 집안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0: 네.
1: 하지만 요즘은 경비가 참 삼엄해졌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 단속을 하더니 이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해져서요. 남한이나 뭐 중국에 있는 가족들, 탈북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그것조차 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 네.
0: 이렇게 그나마 이어가고 있던 가족들의 연락도 끊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1: 민족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민 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안녕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아픔과 비극의 눈물이 속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0: 생방송 OAP데이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전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그나마 전화로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1: 아.
0: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1: 아멘.
0: 이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0: 그래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계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복음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네. 저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샵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0: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의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또 도전을 #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0: 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0: 맞아요.
1: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기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1: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아,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 놓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두 개 내어드리는데요.
2: 네.
3: 1번이 로그인.
2: 로그인. 2번.
3: 충전.
2: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3: 네.
2: 처음 듣는

0: 분들도 많을 정도로 북에는 인터넷은 뭐 거의 없고
1: 맞아요.
0: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요거를 네.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0: 네.
1: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내뿅뿅뿅이나 뭐 디즈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해야 돼요.
1: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0: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1: 로그인.
0: 로그인이다. 2번
1: 충전.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1: 그쵸.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0: 그쵸. 들어가는 거.
1: 서비스를 이용할 때.
0: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1: 로그인,
0: 2번
1: 충전.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1: 아, 맞아요. 네.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중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탈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WF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편자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요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여기다
0: 오.
1: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1: 네.
0: 네.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 놓으세요. 네.
1: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열몇번 실패해서 다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0: 예, 네, 그래요.
1: 천천히.
0: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겹자의 퀴즈 정답은요?
1: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0: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 네.
0: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1: 네.
0: 자, 정답 로그인. 늘 극동방송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주셨습니다.
1: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0: 네.
1: 근데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0: 그래요. 네.
1: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0: 예.
1: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 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렇죠?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이사빌리님.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0: 진짜 좋아하는데.
1: 후식까지 먹었는데.
0: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1: 맞아요.
0: 네.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봐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0: 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1: 네.
0: 지난주에는

0: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맞아요, 폭염이 맞아요.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1: 조심하셔야
0: 다들
1: 돼요.
0: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1: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이야. 하셨던 0363님.
0: 네.
1: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0: 할렐루야.
1: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0: 네.
1: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속히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객석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소리, 옆에 사람과 대화하는 소리, 이렇게 시끌벅적해요. 그러다가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이제 연주자들이 악기를 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에 이제 무대 위에 올라온 이 연주자들은 각자 자기의 악기들을 가지고 소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트럼펫 각자의 소리를 내게 돼요. 삑삑빽빽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보의 연주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오보의 연주자가 오보에를 길게 붑니다. 이게 바로 라음인데 이 라음을 길게 불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연주자들은 자신들이 그 오보의 연주자의 음을 듣고는 자신들의 악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맞춰서. 이거를 음악에서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 내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바이올린을, 내가 첼론을 기가 막히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절대 연주하지 않습니다. 이 튜닝이라는 시간, 내가 저 음에 맞추어서 내 악기의 음을 저기에 맞추는 이 튜닝이라는 시간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튜닝의 시간을 거칠 때 그 악기들은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주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당장 감당하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튜닝 시간입니다. 내 삶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전에 튜닝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튜닝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얼마나 흐르게 했느냐? 400년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을 이끄시고 자신들의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를 그 400년 동안에 깨닫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쓰시기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의 왕좌로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왕좌에서 생활하는 시간, 그리고 그가 왕좌로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 무려 주님께서는 80년의 삶을 튜닝하십니다. 특별히 왕자로서 당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40년간은 특별히 튜닝하십니다. 기다려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지, 내 삶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요.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산에서 그는 부름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아라비아로 가십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직접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것처럼 직접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3년간 가르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를 그의 고향집 다소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무려 10여 년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집고하면서 10년 동안 집 안에 있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많아도, 내가 비록 배운 게 많아도, 내가 비록 내 삶의 조건들이 좋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무려 1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꿈을 주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철부지 요셉이 아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재능을 갖고 지혜를 갖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튜닝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13년의 삶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지휘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연주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튜닝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소리로 쓰임받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튜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튜닝의 기다리심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저 소음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무려 40일간 그들을 특별하게 교육시키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이제 승천할 건데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잊지 말고 제대로 증거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야 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얘들아, 내가 이제 하늘나라를 올라가지 당장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해라. 여러분,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얘들아, 기다려라. 내가 승천했다고 곧바로 복음 전하러 가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인생이 아직 튜닝이 되어져야 된다. 튜닝되기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곧바로 떠나서 하루 속히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비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부인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광경 앞에서 주님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 지키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은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하나님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후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잡아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채찍질하고 이들을 핍박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들은 결국 다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해버리고 맙니다. 목이 잘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 과정을 견뎌낼 만한 그런 제목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이들에게 권능이 임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뭔가 일하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기 있게 말하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기 있게 주님 앞에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 장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장담이 아니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장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맙니다. 실패한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자니까 내가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섰을 때 그는 살인자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감당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들은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일들은 시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시끄럽게 하고 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어떻게 삶의 변화가 됩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5절은 또 말합니다. 심지어
병

모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생명 하나 유지하기 급급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자 수많은 표적과 이사를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걷지 못했어요. 근육은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병자는 일어나 뛰어다닙니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예루살렘 온 성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떠들썩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욥바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애통해하자 그곳에 초청받아 가서 그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본문에 보는 것 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거리에 나와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이 땅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려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중보자,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하면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변호하는 사람.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고소를 당하면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면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유죄인 것 같은 것도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 대신 변호사가 없으면 무죄인 것 같은 것도 유죄로 판결날 때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변호사 만나는 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손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머리로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도. 우리는 죄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시기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너가 죄인이지 너는 죄값을 받아라. 우리는 심판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다시 깨끗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겠다라고 이 사람은 그거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루터에게 찾아와서 루터를 공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루터의 귀에 속삭입니다. 루터야?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종교개혁을 한다고? 루터야, 너 같은 인간,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을 번역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끊임없이 루터에게 속삭입니다. 루터가 보니 맞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경을, 거룩한 성경을 번역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탄이 말하자 들고 옆에 있던 잉크병을 사탄을 향하여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루터 그 종교회했던 집에 가보면 그 자국이 있다고 전해져요. 그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렇게 전해집니다. 마틴은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걸 합니까? 사탄이 말하는데 사탄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맞다, 내 말대로 나 죄인이야. 너 말대로 나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을 하자 사탄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위로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자,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곁에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고소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도 우리를 다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로받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로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우리가 위로받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위로받고, 성령 하나님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아파하는 가족들 앞에서 왜 우느냐고 호통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의 이 보혜사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담자, 조력자, 인도자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0: 번 결혼했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만회하고자 지금의 남자도 만났지만 지금의 남자도 가정이 있는 남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못된 여인이라고. 아무리 살아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한지. 이 남자면 되겠다라고 만났는데 또 버림받고, 이 남자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에 또 버림받고, 수 없는 버림 속에서 피폐해진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저 못된 여자, 못된 여자.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녀, 그래서 12시 가장 뜨거울 때 물길로 왔던 그녀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가늠한 여인은 법에 따라서 죽여야 된다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죽이지 못해서 흥분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곁에 가지 않았던 그때 그녀에게 다가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녀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는 너도 이제 나아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녀의 삶을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역할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퍼서 괴로워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어쩔 줄 못하는 그 사람을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의 명령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의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갈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최고의 상담자가 필요하십니까? 최고의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되시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시고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깨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운 여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0: 예?
1: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0: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1: 예.
0: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아, 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 네, 중이세요?
1: 네,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1: 예,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우리 4월 네.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응?
1: 네.
0: 그쵸. 그때 방학 네, 몇 년 네. 방학이었죠?
1: 5년이요.
0: 5년 방학?
1: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4년. 때까지 갔어요.
0: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1: 아,
0: 통화
1: 저기 예 저거는 했어요. 그 뭐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 들었어요.
0: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다시 저하고 통화 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다니는 네,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1: 네, 그냥 일반 교회 OEM 교회라고
0: 예
1: 예 성결교회 같던데 거기도?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
1: 바로 앞에.
0: 그. 바로 앞에 지금 네. 시흥사시잖아요.
1: 네, 맞아요. 시흥이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1: 아니,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0: 제일 친한 친구가?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1: 그 교회를? 다음 주에 갔나? 그 다음 주에 갔나 그래요?
0: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갔구나.
1: 4주 됐어요, 4주.
0: 4주?
1: 오. 4주인가 5주인가 됐어요.
0: 그리고 그때, 교회 네.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네.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1: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0: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있고,
1: 네.
0: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1: 아니죠. 찬양 인도도 하는데요.
0: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통화 될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극동방송은 안, 못 들었어도.
1: 네.
0: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1: 네, 좋아하죠.
0: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1: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0: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믿음이
0: 누구랑
1: 좀
0: 같이
1: 뭐
0: 다니는
1: 좋은
0: 게
1: 사람,
0: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믿음이
0: 그렇죠.
1: 좋은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0: 어이구, 참, 암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1: 네.
0: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1: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김 세트도
1: 감사합니다.
0: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5년
1: 네.
0: 만에
1: 네.
0: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1: 네.
0: 맞고 좋던가요?
1: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0: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첫 예배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좀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이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또 낫다고 하니까.
0: 네네.
1: 예.
0: 그래요.
1: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0: 그럼요. 이것도
1: 예, 제가 뭐
0: 기적이죠.
1: 이렇게 이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부터.
0: 어떤
1: 예.
0: 변화가 있었는데요?
1: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0: 네.
1: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0: 네.
1: 네, 좀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0: 아, 그래요.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1: 제가 그 운전 일을 해요, 회사에서.
0: 예.
1: 운전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0: 네.
1: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0: 네네.
1: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0: 예.
1: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0: 네.
1: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연찮게.
0: 그러다가
1: 누가
0: 또,
1: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0: 그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1: 네.
0: 새끼라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1: 네.
0: 교회 가겠다. 기도도
1: 네.
0: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1: 아,
0: 자, 우리 이제
1: 되게 뭐,
0: 권기태님.
1: 감동스럽더라고요.
0: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1: 네.
0: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축계약이라고
1: 아니,
0: 써져 있는데.
1: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0: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1: 너무 많이 주셔갖고,
0: 예.
1: 너무 큰 선물을
0: 아이고,
1: 주셔갖고,
0: 다
1: 이제
0: 이렇게
1: 그
0: 교회를 가게
1: 선물보다 이제
0: 되면.
1: 뭐 교회 갈수 있는 게큰 선물이죠,
0: 아,
1: 그거.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도 드리고, 예. 저랑
1: 예,
0: 함께,
1: 저도 이제
0: 예.
1: 어머니는 예전부터 들어갖고 두구자를 하고 계세요.
0: 아, 전파 선교사?
1: 네, 전파 선교사 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0: 전파 선교사 한 지?
1: 전파 선교사 한지한 4, 5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0: 와,
1: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극동방송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1: 네.
0: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 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1: 네.
0: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1: 네,
0: 그쵸?
1: 감사합니다.
0: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 선교사를.
1: 네, 맞습니다.
0: 그니까. 참,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1: 네,
0: 시간에
1: 저도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1: 네.
0: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0: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1: 네, 건강하시고.
0: 마지막으로,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

0: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1: 갑자기
0: 갑자기
1: 얘기하시니까
0: 생각 안
1: 생각이.
0: 나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 주셔도 좋고, 꼭 제목 얘기 안 하셔도 돼요.
1: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0: 감사.
1: 예.
0: 감사.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 거리셔도 좋고.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0: 이곡
1: 예.
0: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0: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1: 이렇게
0: 감동?
1: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삶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감동 되더라고요.
0: 그때
1: 은혜 받고.
0: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1: 예,
0: 봐요.
1: 좋아해요. 부르진
0: 그렇구나.
1: 않고 그 들어봤어요, 많이. 극동방송에서도 들어보고.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1: 예.
0: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아,
0: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청취자 권기태님의 신청곡 인생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어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0: 한번 잘해보자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끌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가 돼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1: 네.
0: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원래,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1: 네.
0: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1: 네.
0: 지금 어떻게 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0: 예.
1: 통학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예. 항상 예.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예.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였잖아요.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0: 어.
1: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아니, 저번 주에 간 거예요.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0: 예.
1: 지인이 왔었어요.
0: 예.
1: 서울에서 지인이
0: 예.
1: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지인 3명이 왔는데 일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1: 네.
0: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2: 제가 소개시켜 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2: 서울에서
0: 말이에요?
2: 지인분, 그러니까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0: 예.
2: 지방에 있었는데,
0: 예.
2: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0: 아,
2: 된다.
0: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2: 네, 그래서
0: 우리
2: 제가 그러면은,
0: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2: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네.
0: 뜻깊었지만 또
2: 그래서
0: 엄청 찔렸겠네요?
2: 엄청
0: 아니, 교회를
2: 왕찔렸죠.
0: 본인이
2: 네.
0: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켜주고. 예?
2: 그러니까요.
0: 이뭔 일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고 나서 소개하고
2: 그래서
0: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2: 늘 우연찮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아니,
2: 귀찮은데 가야 되겠다.
0: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2: 안 되죠.
0: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2: 네,
0: 그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2: 네, 그쵸.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2: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2: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2: 네.
0: 강원도?
2: 네.
0: 그 웬일 갑자기 뭔 강릉에 교회를? 아니, 집이
2: 네.
0: 서울이시라면서요?
2: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0: 예.
2: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0: 예.
2: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2: 네, 가끔씩,
0: 그래서
2: 네.
0: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 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2: 네,
0: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2: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2: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2: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2: 네.
0: 고향이세요?
2: 맞아요.
0: 아,
2: 고향이에요. 네.
0: 그렇구나.
2: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2: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2: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2: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2: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2: 안
0: 예?
2: 되죠.
0: 천국
2: 저희
0: 가는데 부모님
2: 할머니는,
0: 안 계시면 어떡해요?
2: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얘기
0: 일단,
2: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2: 네.
0: 본인이 지금 가게 된것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2: 네.
0: 일이고요.
2: 네.
0: 아마 지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2: 네.
0: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2: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0: 네.
2: 굳이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0: 네.
2: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0: 그러니까.
2: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2: 주인
0: 계획
2: 영전.
0: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나서 그 뒤에
2: 네.
0: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2: 그러게요.
0: 오늘 전화를 했을 때
2: 네.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2: 바로
0: 인도하셔서
2: 그,
0: 교회를 또 가게
2: 네.
0: 하셨군요.
2: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랬어요.
0: 자,
2: 나도.
0: 이번
2: 너무
0: 주에
2: 감동.
0: 또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2: 가야죠,
0: 이제
2: 이제.
0: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2: 네, 맞아요.
0: 알겠죠?
2: 하면 안 돼요.
0: 방학하면
2: 네.
0: 안 됩니다.
2: 맞습니다.
0: 아,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2: 네.
0: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2: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2: 네.
0: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2: 네.
0: 김세트, 강화삼
2: 네.
0: 김치에
2: 네.
0: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2: 네.
0: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
2: 네.
0: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2: 네.
0: 견관회에서
2: 네.
0: 메이플
2: 네.
0: 하루견과, 그
2: 네.
0: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자,
2: 네.
0: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2: 네.
0: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2: 네.
0: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 다음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게
2: 네.
0: 고르시겠습니까?
2: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2: 그래요?
0: 본인한테 좋은 걸
2: 그러면은,
0: 하셔야지.
2: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2: 네. 주얼리
0: 네.
2: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2: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강릉에 자주 가시니까 강릉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교회 가시는데 꼭좀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2: 네,
0: 부모님은 어떤 걸
2: 감사합니다.
0: 좋아하실까요?
2: 엄마는 비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김 세트, 오케이.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꼭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 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1: 네.
0: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이양현 님을 제가 끝까지 네.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1: 네.
0: 끝까지
1: 아이고.
0: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오,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1: 오, 네.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네. 정말 우연치 않게. 네.
0: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네.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1: 맞습니다. 네, 네
0: 하나님의
1: 맞아요.
0: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1: 네, 맞습니다.
0: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양현 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인생 찬양 역전.
0: 역전되리라.
1: 완전 좋아합니다.
0: 이제 역전되리라.
1: 네.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1: 네, 맞습니다.
0: 거.
1: 네.
0: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1: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0: 네. 예, 예.
1: 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네.
0: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네.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1: 네,
0: 삶의
1: 아, 네.
0: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네.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네. 이양현님 되셨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결핍과 또 곤고함과 또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메마른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도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낙심했습니다. 또 불평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약해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궁핍하고 곤고한 가운데 내 영혼의 부요함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에 그와 같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0: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 가지 서약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임종을 앞두고 모든 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분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호소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 단순히 시간적인 차원에서 오늘을 말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의 신앙의 노선,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차원에서의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권하는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라 이거거든요. 결단하라.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을 택하라.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을 택하든지, 표현이 좀 독특하죠. 하나님을 택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해라. 왜 우상을 선택의 여지에 넣어줍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요, 전부 우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결단 안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지금 여호수아가 자녀 세대들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길 생각을 하지 마라. 정결한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온갖 합리화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순물을 섞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결단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신앙에도 각자의 자기의 개성이 다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신앙을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정결한 신앙임을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 경건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신앙에 있어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논리, 뭐 여러 가지 자기 합리화, 하나님과 우상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있죠. 신앙의 제각기 개성이 다 있죠.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이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순수한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은 간단하지만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무게감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8절 후반부 보시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녀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했더니 자녀들이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자녀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의지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어긴 게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번더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 못할 거야 이렇게 한번더 얘기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해놓고 피 터지기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긴 싸워요. 싸우긴 싸우는데 가볍게 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것이네, 죄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신앙. 너희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볼때 모호하다. 내가 볼때 뭔가 지금 너희들 약하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미지근한 자세, 그런 결단 정도로는 너희가 설사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빼앗길 것이다. 그 정도로 안 돼. 더 강하게 고백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들이 방금 맹세한 그 결단을 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고백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에서 얼마나 많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런 나약한 자세로 결단하며 나중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떠나버리고, 지금은 막 은혜가 충만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좀 시험거리 오면은 바로 더 넘어져 버리는 우상숭배 늪에 빠져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강력한 어조로 그들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결단, 더 강한 의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재차 한번더 결단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결단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한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오히려 쉽게 쉽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라고 하면 다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없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갈렙교회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더 강하게 결단해, 고백해, 더 강하게, 더 맹세해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들처럼 너무나 자주 나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그런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짧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 그리고 너무나 얕은 우리의 말씀 묵상 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했구나라고 만족하실까요? 그런 짧은 기도에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거로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시면서 즉시 응답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니야, 더 강하게 기도해, 더 뜨겁게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저렇게 세상의 권세가 강력하고 기독교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는 이 시기에
하루에 그 정도 가지고 되게

그래서 기도 시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에 당장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서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서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3절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첫 번째요.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상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던 그 이전 세대들, 즉 애굽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요, 애굽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14절 후반부 한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비록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옛날 조상들이 믿었던 그 우상 숭배 했을 때그 죄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는 쾌락과 죄악된 본성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들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이런 거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데 죄의 쓴뿌리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죄의 쓴뿌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서 그 죄악이 또 반복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물론 아이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결혼해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끌어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적인 죄악의 쓴뿌리를 부모 때 끊어서 내 자녀들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가장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어떤 교육이 있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반복을 못 끊어내 주는데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그 이집트, 애굽의 우상 숭배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15절 후반부 보시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요. 애굽의 신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신들까지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때. 우상 숭배 악순환. 지금 이거 우리 시대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요.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안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쓴뿌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내 안에서 마치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게 하나님처럼 힘을 쓰고 있는 게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이 정말 이게 내 마음을 막 휘젓고 다니고 막 하나님처럼 내 마음 나를 막 조종하는 그 무엇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거를 끊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우상이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 그것도 우상이 될수 있고,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힘을 썼던 그것,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던 것들, 그런 가치관들, 그게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내 삶의 가치관, 생활 방식들, 생활 양식들 과감하게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씀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남편 야곱과 가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떠났거든요. 아버지 집에 드라빔이 있었는데 그걸 훔쳐서 나왔어요. 드라빔이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산, 출산,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자기들이 깎아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아내였는데 그거를 훔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이 미신, 우상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무조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그 드라빔이 세상의 신이라 할지라도 아 그거 있으면 나한테 왠지 복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훔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이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렇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 결단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게 두 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분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그 첫 번째 서약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겠다라고 서약해야 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 축제, 거기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총동기였습니다. 총동기.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납니까? 가나안 무기의 그 세련됨,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 마치 우리가 세상에 세련됨, 그 세상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여러분 무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무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의 무기를 보고 거기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가나안의 무기를 보고 저게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때부터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 안 하고 원래는 기도했습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 나가기 전에도 기도회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하기 시작해요. 무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존귀하게 우리에게 역임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깨닫는다면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거나 그러면 우리 화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분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건성으로 믿고 있는 그것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서약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기를 서약하십시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3절,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강하게 강권하여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들이 더 분명하게 결단했을 때 비로소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엘리트 집단일수록 규제가 강합니다. 아시죠? 규칙이 세요. 엘리트일수록. 왜 언약을 세운 후에야 법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그들의 결단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여호수아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그게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결단이 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겠습니까? 자신이 결단한 그 신앙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시려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이 우리의 살길이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 광야로 가시는 분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법 지킴을 살 길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법 지킨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세계 제1

0: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 거기에 힘을 쏟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법을 제정해 주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법 제정 안 해주십니다. 엘리트들에게만 해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법을 제정해 주셔서 너 이 법 지킬래? 할 수 있겠어?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아무한테나 안 해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특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 아니라요. 그 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레갑 자손들. 그들은 순수 설턱은 아니지만 그들이 자원해서 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은데요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나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 백성이 특권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세상의 엘리트도 저렇게 엄격한 규율로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더 고귀한 단체에 속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든 것이죠.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면요, 수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삶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읽어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혼,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기를 서약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결단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고귀하게 내가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때, 결단하신다라면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갈렙교회 윤필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2679-1517번 갈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 찾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카페에 갔더니 메뉴판에 오직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음료수나 뭐 과일 주스, 쿠키 이런 것 하나 없이 메뉴판엔 오로지 커피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자신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저런 꾸민 말을 적어두지 않아도, 굳이 다른 것 끼워넣고 덧붙이지 않아도 카페에서 오직 커피 한 잔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본질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면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그것을 덮고 가리고 치장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듯한데요. 그러나 그 모든 거칠 애들은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 흐릿해지고 끝내 그 허망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세상을 향해 오직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감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마음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과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잘 걸어가고 싶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네,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 손경민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진짜 제대로 음식 맛을 내는 곳은 메뉴판이 간결하죠. 대표 음식 그거 딱 하나, 단 하나 자신 있게 내걸곤 하는데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뭐 굳이 뭐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이 삶의 흔적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국 드러나는 것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만이 멋지게 드러난다면 참 좋을 텐데요. 뭐 이런 오프닝을 나누고 있는 제 자신도 그런 삶을 제대로 살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오프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이런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또 중요한 거겠지요. 오늘 같이 걸어가기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장 소중하고 확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잘 붙잡고 든든히 무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또 출석 체크 일상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찬양을 멘트 거의 없이 쭉 이어드릴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찬양 선곡할 때마다 저는 가사를 참 중요하게 고려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음악적으로도 아름다운 곡도 좋지만 찬양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사를 좀 더 잘 살펴보며 선곡하곤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의 메시지나 그 구절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찬양 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가사에 성경 말씀이 새겨진 곡들로 엮어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곡들을 계속 이어드릴 텐데 여러분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인의 찬양으로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사로 삼은 찬양이고요. 이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박신아 과여의 합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삼았지만 오늘은 찬양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성경 말씀의 메시지나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가사로 삼은 찬양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찬양을 멘트 없이 쭉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께 우리도 그 말씀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시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 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합니다.
1: 같이 걸어가기, 오늘은 찬양 가사 안에 성경 구절 메시지와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곡들로 엮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끝곡도 성경 말씀을 가사로 삼은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오롯이 가사로 삼은 찬양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동방현주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은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접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을 지탱하며 유지하며 기름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로 준비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놓고 본격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1절부터 42절 다같이 합동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던지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4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세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 취할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는 그 고통이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매우 엄청난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나무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파고들어가 서 모세관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서한 것이 없을 정도로 채찍에 맞아 찰점이 떨어져 나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뼈 마디마디가 으스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는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송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못 박혀 고통을 절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도 인간과 똑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때를 따라 좋은 날을 골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찢을 때가 있고 또한 꼬맬 때가 있으며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펴보실래요? 3장 1절과 8절 길지만은 여기 보면 때, 타임, 이 타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타임, 그 타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절과 8절 길지만은 우리 전도서 3장 1절과 8절 앞동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머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꾸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여러분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겨울만 있습니까? 겨울 다음에 뭐지요? 봄. 봄 다음에 뭐지요? 근데 봄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좋아 있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좋아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삶을 인도할 때도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때를 맞춰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 때를 맞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때를 맞춰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합동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때에 맞게끔 뭐야 아름다운 때를 골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이 보기에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때를 골라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뭡니까? 끝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리워 가지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끝없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때에 맞춰서 봄의 기도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봄의 응답을 주시고 겨울에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겨울에 응답을 주시고 여름에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알아서

0: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 기도할 때마다가 뭐죠? 제한이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무한정. 무한정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처럼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리 있는 곳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45절 4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40절 말씀 보세요. 합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ation. 그 다음에 여기 46절의 시험도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temptation.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처음 말씀도 유혹에 빠지지 말라, 마지막 말씀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몸에 맨 습관적인 기도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분별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몸에 맨 습관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매사에 기도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길을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붙고 시험에 들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전하 이복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주.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제목을 쓰는 것이지요. 어제보다 조금씩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일에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장을 채우기 힘들었던 감사 노트가 어느덧 몇 장을 쓰고도 모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해요. 주님, 대체 왜? 이런 느낌 아시지요? 결국 내 능력으로 감사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했던 요게벳처럼, 감옥에 갇혀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요셉처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 삶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저 주님을 구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하늘의 톱니바퀴와 맞물리게 되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쁨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가는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내드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아름다운 말이지요.

날 주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길 매일매일 조금씩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줄여서 행저질라의 저는 김정호입니다. 오늘부터예요.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또 잠시 후에 함께 하게 될 성경 퀴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저런 사연들 또 어디에서 지금 듣고 계신지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차 안에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은 지금 혹시 야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아니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데이트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입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맞죠? 그래서 3927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 편하게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 오후 시간이 활력소가 생기네요 하고 9507번님 경기도 양평에서 올려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또 계속해서 준비했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주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소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손유나와 김인식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 상형 문자의 뜻은 흙입니다. 사람이 곧 흙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자 한자를 더 들여다보면 아는 하나님, 다는 문, 암은 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늘 생명수의 문이 되어 주가 주시는 물을 먼저 받고 그 다음 그 물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물이 흘러나오는 에덴의 정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그 깊음도 다름이 아닌 물 근원인 원천을 말합니다. 정말 첫 아담을 샘 근원의 문지기로, 다름 아닌 물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물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수의 문지기와 물지기로 삼으려 하심입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의 물을 받는 생명수의 문이고 그 생명수를 나르는 물지기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회복임도 깨닫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지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강정현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행자들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입니다. 이 행자들라 성경 퀴즈도 오늘부터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첫 참여이신 거잖아요. 귀한 경험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게 구약에서 성경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보다 더 쉬운 성경 퀴즈, 구약이에요. 자,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은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예요. 자, 오늘의 성경 퀴즈,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제가 더 힌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습니다. 자, 네 개 나왔지요. 창세기도 있고요, 신명기도 있고요,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경이니까 다섯 개인데, 자, 모세 오경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어요. 그 사이에는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나머지 한 권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가 보내드리는 찬양입니다. 가사도 좋지만 제목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 이름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김정호입니다. 흔히들 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동여 지도나 아니면은 대중가수에도 저와 같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김정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은 구약 성경에서 문제를 드리고 있어요. 자,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진 게 하나 있는 거지요. 그 빠진 한 권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어요. 신명기입니다 하고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신명기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참여 감사해요. 9104번님이십니다. 자,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힌트는 영어로 이 성경의 이름이 넘버스예요. 넘버즈. 숫자입니다. 숫자는 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 그 중에서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 출, 레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자, 빠진 한 권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퇴근길에 지금 들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

90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9325번님도 정답이시고요. 그리고 9507번님 정답, 4523번님도 정답이시고요. 0257번님도 정답이십니다. 자, 8070번님 정답, 0522번님 정답, 그리고 6368번님도 정답이시고요. 8834번님 오늘 첫차 참여하셨는데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정답도 3402번님 잘 올려주셨고요. 5495번님도 그리고 9104번님, 7339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8939번님 정답과 함께 운전 중에 좋은 노래 듣고 갑니다 올려주셨어요. 좋은 노래, 그렇지요? 찬양만큼 좋은 노래가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오경중에 빠진 곡 마지막으로 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넘버스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 그 사이에 레위기, 출애굽기가 있고요. 그리고 빠진 한 권의 책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넘버스니까 무슨 무슨 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수가 들어갑니다. 다 알려드렸네요.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보내주시면서 오늘 첫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에게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찬양 드리세. 아, 이 옹기장의 찬양이 사실 꽤 오래전에 나온 곡입니다.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정말 은혜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0687번님, 여호수아, 반갑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짐작컨대 이분은 성함이 아마 여호수아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답은 아니거든요. 자, 0708번님 정답이시고요. 9936번님 오늘 첫 참여하셨는데, 아, 이겁니다. 올려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퇴근 후에 식사하며 참여하고 계시는 5442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뭐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밥안 먹고 방송 중인데, 맛있는 식사하고 계시지요? 뭐, 우리 5442번님의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자, 0579번님, 퇴근길에 듣고 계시는 우리 0579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아, 찬양으로 저에게 큰 위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5476번님이세요. 정말 그렇죠? 찬양이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4614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7339번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좋은 라디오 듣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올려주신 9325번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피디님 목소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제가 놀래서 펜을 떨어뜨렸어요. 은혜로운 찬양도 감사합니다. 3402번님, 이분은 감사를 항상 두 번씩 하시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4614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8030번님, 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옹기장이에요. 영원히 찬양 드리세요. 89년도 극동방송 보금성각 경연대회 입상곡이라지요? 별걸 다 하시네요. 정말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 흔히 이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출애굽기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바로 민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 그래서 영어는 넘버스예요. 자, 오늘 민수기 맞춰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생각나는 여호수아님도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뭐다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오늘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분 소개해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4637번님, 민수기. 집에서 아기랑만 시간 보내는 게 심심해서 처음 울산 극동방송 켜봤어요. 아, 왜 이제 켜셨어요? 저 만나려고 켜신 것 같은데.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4637번님은 다시 한번 샵 3927번으로 선물 받을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와 함께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면은 나중에 아이가 모르잖아요. 극동방송에 입사할지도. 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그리고 말씀 톡톡, 퀴즈 톡톡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찬양, 김도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필립 웹의 음성으로 보내드린 주 하나님지 으신 모든 세계, 정말 웅장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함께 하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입니다. 소마트리오의 크로스 메들리, 십자가 메들리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연주 찬양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민수기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기 어머니 4637번님은 다시 한번 주소와 성함 문자 샵 3927번으로 남겨주시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다시 올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또 들으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목사는 축구를 보면서도 경기를 보면서도 설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투지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장에 대한, 신앙 성장에 대한, 부흥에 대한 이런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강렬한 열망이죠. 투지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다, 교회에 부흥돼야 되겠다, 이 지역이 복음화가 약하다고 하는데 복음화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이런 강렬한 어떤 열망들이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영적인 공격을 해야 되겠죠. 공격을 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슈팅을 날리듯이 화살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를 심고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를 심고 무언가 부족함들이 보이면 이것들을 위해서 화살 기도, 기도를 날리는 겁니다. 슈팅을 날리듯이 기도를 이렇게 날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상대편 선수라고 치면 전방 압박이라 그러잖아요. 축구에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사단이 우리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압박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슨한 우리의 틈을 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우리를 역으로 공격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은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앞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공은 기도 제목이에요. 공을 가지고 뒤로 돌리면 이길 수 없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뒤로 돌리듯이 뒷말만 만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공을 받은 선수가 반드시 공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받으면 기도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에게만 있어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누고 어떤 은혜를 나누고 묵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손발을 맞추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공격력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슈팅을 날려야죠.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슈팅, 기도의 슈팅이요, 말씀의 슈팅이요, 또는 봉사하는 슈팅이요, 헌신하는 슈팅, 헌신의 슈팅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슈팅이요, 전도하는 슈팅이요, 이런 것들을 계속할 때, 공격을 할 때 이기게 되어지고 강한 공격력이 더 다듬어지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그 시편 108편을 보니까요, 이 시편 108편은 전술서입니다. 전략서예요. 옛날로 치면 전쟁할 때 필요한 병법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08편은 새로운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새롭게 만들어낸 찬양이 아니고 이전에 본인이 불렀던 두 개의 찬양을 합해놓은 이 모자이크 시편이라고 하는데 편집 시편이라고도 하고 두 개의 시편을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시편의 배경에 보면 다 전쟁 때예요. 시편 57편 또 하나는 시편 60편인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어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울을 피하고 사울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57편이고요. 시편 60편은 또 이방 나라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때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때 승리한 그 비결이요, 그 찬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몇 군데만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57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시편 108편은. 그리고 이제 시편 60편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구절이 아주 비슷한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편 60편 5절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시편 108편 6절의 이 고백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 57편, 시편 60편은 개인적으로 당한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더니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겨 주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죠.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시편 108편은 공동체, 나라 전체에 당한 위기입니다. 전쟁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공동체와 함께 우리 극복해 나아가자. 내가 이겨봤으니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정말 어두움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이 오게 만드는 그러한 필승 전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음을 깨울 때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는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 마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 마음에 대한 오해요. 마음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대한 번역이 너무 편협해요. 너무 협소해요. 너무 작은 부분에 국한되어 있어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마음이요,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할 때 이 마음은 굳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 이런 단단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은 달라요.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의 단어는 유명한 단어인데 이 구약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라는 말이에요. 레브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외부는 전 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 감정, 인격,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기초,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뭐 사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전인격적으로 찬양한다는 것,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깊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약한 이유는요, 기독교가 좀 힘이 없는 이유, 능력이 없는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 결정적인 데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대한 해석이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다 국한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Praise not merely expresses enjoyment, it completes.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praise 찬양이죠. 찬양은 그냥 단순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It completes.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의 정의예요. 이 사람이 내린 너무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 기쁨을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혼자 기쁨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기쁨이 충만한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기쁨이 완성되고 있는가? 이게 돌아봐야 되겠죠. 이게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찬미하고 밖으로는 칭송받는 이 레브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 이 기자인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하여, 전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 흐뭇해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 모양을 만들어서, 그 마음을 깨워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어떤 어둠이라도 물려가고 새벽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마음을 깨우고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깨울 때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이것도 우리 함께 우리 외쳐주시겠습니까? 시작. 함께 깨울 때 새벽을 깨운다. 함께 깨울 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새벽을 어떻게 깨웁니까? 비파와 수금을 깨우면서 깨워요. 비파와 수금은 왜 깨울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깨우는 겁니다. 찬양의 도구들이에요. 비파와 수금, 이 찬양의 도구들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드렸었는데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잖아요. 악령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금을 연주한 것을 사람들은 다 찬양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왜 찬양으로 본다고요?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원어로 보아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찬양했다는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다윗의 찬양이라고 번역하고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악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 악령이 떠나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연주로는 아무리 감동적인 연주라도 악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금 연주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의 사람이죠. 찬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왕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혹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엇을 연주하거나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18번은 무엇입니까? 18번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노래는 무엇입니까? 2부 예배 때도 아마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텐데 BTS, 단연 BTS가 먼저 나오실 만한 분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예. 다윗의 시편이 시편의 절반이잖아요. 당연히 찬송을 불렀겠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을 불렀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사울이 상쾌하여 나아지고 병이 싹 나아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이죠.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공동체를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찬양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공동체가 같이 찬양하면 새벽이 오게 될 것이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비파도 깨우고, 비파를 깨운다는 얘기는
비파 연주

연주자도 깨우는 거예요. 비파 혼자 어떻게 연주합니까? 수금 혼자 어떻게 연주해요? 수금 연주자, 비파 연주자도 함께 깨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 나라 중에서 찬양하고 온 나라 중에서 찬양하는 이런 일을, 찬양대를 일으키는 거죠.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 좋으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게 보신 거 있다 그랬죠? 뭐죠?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공동체를,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라이프 투게더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physical presence of other Christians. 여러분, physical presence예요. 실제로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이, other Christians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이것이 is a source of incomparable joy and strength래요. comparable은 비교할 수 있는 이거, incomparable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joy, 기쁨과 strength,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physically 함께하면요, 진짜 이 자리에 함께하면 누릴 수 있는,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누구와도 누릴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들을 소망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새벽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새벽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았는데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더라. 찬양할 때 사울이 상쾌하여 났더라.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이 어둠도 깨뜨려버리고 새벽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문 배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신문 배달할 때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아직 어두운데 먼저 새벽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 있는데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요. 저하고 노선이 비슷해요. 그래서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나서 뭐 하는가 하면 물물 교환. 제가 신문 한 장을 드리면 그분이 우유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신문이 비쌉니까 우유가 비쌉니까? 우유가 훨씬 비싸요. 근데 그분이 손해예요. 그런데 그냥 신문 한 장 달랑 받고 우유를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새벽에 마셨던 우유 맛이요, 요즘도 우유 마실 때마다 생각나요. 그때만큼 달고 맛있었던 우유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을 서로 함께 깨워서 함께 피지컬 프레젠스요, 같이 우리가 몸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하는 그러한 연합, 함께함,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있는 신문과 우유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동료 의식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새벽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깨울 때 새벽을 깨운다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세상을 깨운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깨우게 말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자주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먼저 깨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반 공부할 때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이야기할 때 중요한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교에는 방향이 있다, 원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구심력과 원심력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 전략은 구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심력은 뭐죠? 안으로 해요. 구심력은 안으로 자꾸 안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의 한 개념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 이거 이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선교 전략이었다면, 이제 현대의 선교적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방향은 달라요. 원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그러한 역량이 있으니 우리로부터 시작된 어떤 바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 밖으로 바꾸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입니다. 네, 원심력. 예, 네, 그렇죠. 네, 원심력. 네, 원심력이에요. 이 원심력이라고요. 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아이가 대표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 작은 아이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런 문장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방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 상한 마음이요,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어둠의 마음이요, 그 어두운 부분이요, 그 어두워진 그 마음의 새벽을 깨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우고, 함께 깨우고요, 그리고 세상을 깨우고 새벽을 오게 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시내가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시내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세울산교회 유병곤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잘 되는지요? 우리 주변에는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발전하고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살기 힘든다고들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많이 오른 원인도 있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더 힘들게 느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짐을 지고 있어서 삶이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자로 살면서 농촌에서 도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으니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남매의 자녀를 두고 삶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완치는 어렵고 약으로 통증만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산에 가서 구슬하고 빌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관절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일 울고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자.

0: 하고 했더니 남편이 허락하면 믿겠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일 저녁 교회에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불덩어리 같은 것이 발바닥으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통증이 사라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도 무거운 짐을 들어도 아프지 않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무거운 죄짐과 질병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으로 공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배가 전복되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다치고 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재용서받은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재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1: 당신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보다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원하시거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회사에서 일하던 험프리 닐이라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역발상에 관한 닐의 서한이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은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성공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중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요.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주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뭔가를 잘 해내야 한다라는 묘한 압박감 속에서 정작 내 존재의 진짜 의미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지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주님,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내가 진정 누구인지 또 왜 여기 있는지를 주님 안에 은혜 안에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안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히스플랜의 내 모습 이대로 전해드렸어요.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로란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내고 나면 참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못 이룰 때가 많죠. 오늘 잘 살아낸 것일까? 과연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낸 것인가? 돌아보게 되고 괜히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두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782님, 찬양이 참 좋아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고요. 2046번 님도 션디 반가워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5830번 님도 션디님, 이브닝 프레이즈 식구들 샬롬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Faith Worship의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일상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로고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꼭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7장 제안과 역제안. 디아볼루스가 말을 마치자 임마누엘 왕자가 일어나 말했다.
1: 너 속이는 자여, 네가 거짓과 기만으로 맨소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가련한 맨소울에 대해 합법적 권리가 있는 척을 하는구나. 넌 내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내 아버지의 법을 고의로 곡해하고 맨소울 주민들을 속였다. 이 사람들이 너를 자신들의 왕이자 장군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모두 너의 간계와 속임수 때문이다. 간교한 계략과 사악한 음모, 끔찍한 위선이 아닌 공평함과 합당한 권리로 이곳을 취했다면 네가 합법적으로 맨소울을 정복한 것이라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도둑이나 폭군, 마귀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맨소울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내가 밝히 드러낼 수 있다. 네가 내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요, 희대의 사기꾼으로 모함한 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의 법에 합당한 목적과 의도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이 불쌍한 맨소울의 순수함과 소박함을 악용한 것은 선한 일이냐? 넌 내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행복해진다고 약속해 맨소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불순종이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네가 직접 경험해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맨소울에서 내 아버지의 형상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네 우상을 세웠다. 이는 내 아버지께 크나큰 모독이며 너의 죄를 더욱 중하게 만들었으며 죽어가는 맨소울에 최악의 해를 끼쳤다. 넌 이곳을 현혹하고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맨소울 주민들이 스스로 구원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다. 그들을 격동해 내 아버지의 장

친구들을 저항하게 해고 그들을 결박에서 건지기 위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들과 맞서 싸우게 했다. 이외에도 불쌍한 맨소울을 아버지께서 영원히 미워하시게 하려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법을 모독하는 수많은 일들을 행했다. 네가 내 아버지께 행한 잘못을 갚아주고 불쌍한 맨소울이 내 아버지 이름을 모독하게 만든 너의 죄를 벌하러 왔다. 너 지옥의 왕자야.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디아볼루스여, 난 너의 타는 손가락에서 이 성을 건져내기 위해 합법적인 권세로 너를 치러 왔다. 옛 문헌을 성실히 찾아보는 자는 누구라도 맨소울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반박하지 못한다. 디아볼루스여, 난 맨소울에 대한 나의 권리를 선포하고 네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맨소울은 아버지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곳이다. 성 중앙에 있는 궁전도 아버지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지으셨다. 이곳 맨소울은 내 아버지께서 지으셨으니 내 아버지의 것이다. 이 진실을 부인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거슬러 거짓말을 하는 자다. 너 거짓에 능한 자여. 맨소울은 내 것이다. 난 내 아버지의 상속자요 장자이며 아버지의 기쁨이다. 난 너의 손에서 내 유업을 되찾기 위해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널 대적하러 왔다. 나아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맨소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는 맨소울에 대한 권리와 자격이 있다. 맨소울은 본디 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서 맨소울을 가져가 너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맨소울은 나의 바람이며 내 기쁨,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또한 맨소울은 내가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다. 디아블루스여, 내가 값을 치르고 샀다. 내가 직접 값을 치렀다. 내 아버지께서 상속자인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큰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맨소울은 합법적으로 내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을 빼앗은 너는 도둑이요, 폭군이며 반역자다. 내가 이 성을 산 데는 이유가 있다. 맨소울은 내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내 아버지께서는 맨소울이 당신의 법을 범하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이 무너진다 해도 말씀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 맨소울이 너의 거짓말을 듣고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몸으로 몸을 속하고 영혼으로 영혼을 속하기 위해 아버지께 나 자신을 담보로 드렸다. 맨소울의 죄를 내 전 존재로 보상하고자 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정한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몸으로 몸을, 영혼으로 영혼을, 생명으로 생명을, 피로 피를 대속해 내 사랑하는 맨소울을 구속했다. 내 아버지의 법과 공의에 따라 맨소울은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의 희생이 법과 공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맨소울의 구원을 허락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직접 너를 치라고 내게 명하셨다. 가서 맨소울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너와 어리석은 맨소울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내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고는 너를 치러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금빛 머리에서 광채를 내며 왕자가 말했다. 이제 맨소울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마쳐지자마자 성문 수비가 두 배로 강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왕자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왕자는 말을 이었다. 오, 불행한 맨소울이여. 여러분을 보니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여러분은 디아볼루스를 여러분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전능하신 주를 거스르고 디아볼루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내게는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으면서 나의 울부짖음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했는데도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러 왔지만 여러분은 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불경한 손으로 내 것을 취해 내 원수, 내 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맞습니다. 불쌍한 맨소울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맨소울을 짓밟고 가루가 될 때까지 부셔야 합니까? 아니면 풍성한 은혜의 기념비로 만들어야 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맨소울이여, 들으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맨소울이여. 난 자비롭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지금까지 구경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Phil Wickham과 Jamie McDonald가 함께한 Flowers, Lena Crawford가 부른 Thank God,

레이첼 람파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얼니 하세와 시그니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5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개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증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울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Simply For의 고난의 영혼 편히실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더우드의 우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브네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여사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희열한 주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드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

손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당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1: 네,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네.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네.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솔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아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1: 네.
0: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을 네. 먹여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0: 예.
1: 네,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

0: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1: 예.
0: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예,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0: 네.
1: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0: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 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 관리를 도운 서울 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 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러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하는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 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에서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16강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 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 총알을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 총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 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 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인력과 521톤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구조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디디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그날 두동강 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혀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 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 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듬어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

0: 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 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0: 네.
1: 보통은 브로커에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0: 네.
1: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0: 그렇죠.
1: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0: 네.
1: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해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대표기도까지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0: 네.
1: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이 기억이 나는 게 있으세요?
0: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절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1: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 네.
1: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0: 네.
1: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0: 네, 3개월.
1: 3개월?
0: 네.
1: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0: 네. 네.
1: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0: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하지 않을까,
1: 네.
0: 이렇게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네.
0: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이제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1: 네. 예.
0: 여성들이 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예, 명품으로 너무너무 운이 넘치는 아.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그만 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네. 그냥 꿈만 같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네.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0: 네.
1: 하나원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0: 네.
1: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0: 네.
1: 교회를 잘 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0: 네.
1: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그렇죠.
1: 그러진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 수 있고, 네,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도 교인들이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1: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네.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그냥 신앙생활은 예,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1: 아멘.
0: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예,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네.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네. 희망,
0: 네.
1: 그 소망. 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흩뿌려질 때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 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당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푸른 물결처럼 출렁이던 넓은 보리밭에 보리 패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안고 기도하던 나라 사랑의 마음도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작은 감사와 함께 결산을 하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매일 아침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도 은혜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으로 경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0: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고 이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슬픈 애가 애도의 시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니느웨의 성읍, 니느웨의 산성은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사방에 강들이 흐르면서 천혜의 보호 장치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니느웨 성읍이 무엇과 같으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렇게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일찍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은 누렇게 익어서 조금만 흔들면 뚝뚝뚝 떨어지죠. 자, 니느웨가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모든 시스템이 사방에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아니 그렇게 강력하고 용기 있어 보였던 이 장정들, 군사들은 여인같이 용맹이 사라진 무력한 상태로 겁에 떨고 있는 여인과 같고, 또 내 땅의 성문들은, 자, 얼마나 이 성문들이 크고 튼튼하겠습니까? 너희의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문이 활짝 열리면 니느웨 성읍은 적군이 아주 쇄도하게 되죠. 그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럽니다. 자, 빗장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가로막는 이 가로대죠. 긴 가로대. 문을 열려면 이 가로대를 열어야 이게 딱 고정됐던 것들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는데, 가로대를 딱 해놓으면 아무리 센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가로대가 지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리지 않고 보호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 니느웨의 성문이 열리고 빗장들이 불에 탄다 그럽니다. 빗장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고 튼튼한 이 가로대, 이 나무나 거기에 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강력한 성읍 하드웨어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시편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애를 써도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애를 쓰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부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고생고생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매 순간순간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렇게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력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애쓰는 인생의 방향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애써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내가 하는 노력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만들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황과 여건을 조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잘 준비가 되었었죠. 언어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써서 이집트의 왕자로 준비했던 40년의 세월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열심히 쓰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연결하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참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다시 나음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이거는 적군이 와서 니느웨 성읍을 둘러쌀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을 길어서 대비해라. 이것은 식수를 준비하라는 거죠. 성읍에 안에 우물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성읍을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다 보면 우물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성읍의 우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충분한 식수를 대비하고 또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들을 견고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는 뭡니까? 벽돌을 구워내는 가마죠. 왜 벽돌 가마가 필요하냐? 성읍이 공격을 받으면 그 보수하려면 벽돌을 또 찍어내야 되죠.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풍자, 조롱조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애를 쓴다 하더라도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자, 느치는 일종의 그 메뚜기의 일종이죠. 영어 성경은 이걸 그냥 grasshopp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느치가 풀을 사사사삭 갉아먹는 것처럼 적군의 칼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속절없이 베어서 쓰러뜨릴 거라는 것이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메뚜기처럼 스스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모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자, 상인, 전쟁 자금을 댈 수 있는 상인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느치들이 같이 모여있는다 하더라도 날개를 펴고 한두 마리

윙하고 날아가면 같이 그 휩쓸려 가지고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느치가 그렇게 와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나 살아야겠다고 하나 둘씩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바람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면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있는 그곳을 그 다음에 또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17절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 보여도 또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든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라도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온,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들이 쫙 모여서 같이 잤다가 밤을 샜다가 해가 뜨면 다시 먹이를 먹으러 다 날아가죠. 한두 마리 날아가면 전부 다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너의 백성, 내가 생각했던 너의 지도자들과 장소들과 장군들 이거 때가 되면 속절없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부하, 내 백성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사라질 때 보니까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장수도 아니고 내 왕국인 줄 알았는데 내 왕국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앗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자고, 여기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앗수르의 관료들, 부하들, 장수들, 그들이 다 자고 너희의 귀족은 누워서 쉬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런 거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백성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인 것, 나의 위협과 능력으로 모은 줄 알았는데 모아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렇게들 모여져 있었지 내가 다시 모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 사람도 자꾸 격려하면서 크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만 하다 보면요, 메뚜기 흩어지듯이 다 흩어집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막 권력을 휘두르고 하려고 했더니 이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의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자, 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아니, 그렇게 강력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지도자들 다 흩어지고 장수들도 흐트러지고 상처가 깊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비틀거린다. 그랬더니 다들 그동안은 니느웨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예하던 이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예? 꼴 좋다. 예? 니느웨가 그게 그렇게 강력해 보이더니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박수를 치나 봤더니 여태까지 니느웨가 힘을 막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동네북처럼 늘 짓눌리고 늘 고생당하고 늘 수탈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마지막 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자, 박수를 치면 분노해서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혼낼 힘과 능력과 자원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이걸 통해 아는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세운 나라, 내가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잘 세운 국가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똘망똘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0: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건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죠. 예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잘 보였던 게 이제는 이제 점점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봐야 하는 이게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 의욕과 기력이 확 떨어지죠. 제일 힘든 거 성경 통독이 됩니다. 예전에는 눈만 열고 보면 성경을 줄줄줄줄 읽히고 좋았는데 이제는 읽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성경도 아직 눈이 쌩쌩할 때 열심히 받아야죠. 열심히 받아야 나중에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 듣는 것도 나중에는 귀가 먹으면 잘 들리냐? 아닙니다. 지금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들리는 것도 이 귀가 잘 들리니까 잘 들리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걷는 게 옛날 같지 않으면 걷다가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앉아서 허리가 아프면 더 이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내가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사모하며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런 건강을 주실 때에 금상첨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건강을 갖고 죄의 소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때에, 아직 주께 나올 수 있을 때에, 아직 주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조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는 오늘도 니느웨의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대비가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엄중히 예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의지하던 어떤 결속과 동맹도 부질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역사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큰 메뚜기 때 같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 묵상에 따라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소식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손뼉을 칠 만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약속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나는 말씀의 옷을 입고 6월을 감사로 보내며 오는 7월 내일 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6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결교회의 사중교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비단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중생해야 하지요. 기독교에서 중생이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즉 두 번 거듭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팔랑게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거듭나다라는 것으로 위로부터 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는 표현들과 같은 의미를 갖곤 합니다. 결국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입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며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중생하셨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중생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듭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387장, 새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기독교적 단어인 중생은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재생이나 복원, 재건, 부활 등 잃어버린 조직이나 기관 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의미하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변화를 겪게 되므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께 더욱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성경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말씀을 가리키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믿어지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어져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직 중생하지 못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체험신앙을 가짐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327장, 새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머지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에 반이 접히는 날,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에 남았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새해를 맞은 게 정말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정신없이 6월까지 보내다 그만 오늘 6월이 끝나는 날, 1년의 반이 다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한 것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앞서는데요. 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얽매여 있어서 한 것도 없이 반년을 보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날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새날이고 새시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닭장을 벗어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토로리프 셀데루프 에베는 닭무리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동물이다. 한번 서열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괴롭힌다. 서열이 가장 낮은 닭은 모든 닭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에베의 연구로 닭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쇼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지만 외부의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의 밥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노스 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최원현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의 6월 30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날, 1년의 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일, 새달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 우울증과 허무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분노심이 생기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낙심과 실패의 감정은 좌절감과 열등의식을 만들고 교만한 마음은 편견과 이기심, 만용과 자만심을 키웁니다. 때때로 힘들어질 수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치료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히 씻음을 받는 일,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를 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길만이 나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다닌다고 갑자기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거나 갑자기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달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본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선한 말을 해야 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위축시키는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이 도움으로 우물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다윗에게 후세의 계략을 전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고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늘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요. 밤새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넙니다. 다윗의 도피길이 이토록 순조로워요. 다윗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아이도벨은 23절에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군과 동침하라 하고 용사인 다윗이 약할 때 치라는 계략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 계략은 사실 압살롬에게 매우 유리한 계략이었으나 이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의 계획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압살롬의 패망을 미리 내다본 선견지명이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탁월한 모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잠시의 성공으로 다윗을 징계하는 데만 쓰이고 부러진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후세를 세워 도우셨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은 순종하며 떠나는 것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있나요?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둘째, 비슷하게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고 해요. 다윗이 도착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요단강인데 건너는 마음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살고자 건넜지만 압살롬은 욕심과 미움으로 건너니 죽음의 길인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해도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래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는데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과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 사이지요. 다윗이 조카 요압을 군대장관 삼았듯 압살롬도 아마사를 세워 다윗을 흉내냅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것도 흉내지요. 그러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윗 집안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한데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똑같이 군대를 세우고 똑같이 진을 친 듯 보여도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그들이지요.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프고 허기진 다윗의 군대가 불리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갚는 거예요.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도 침상과 대야, 밀과 보리, 꿀과 버터, 양과 치즈까지 자원해서 공급합니다.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아무 일 없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곤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너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내게 불리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넘치도록 공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 고난과 반복된 남편의 외도 가운데서도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0: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당한 저는 남자들의 음란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여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니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 편했지요. 그러다 나만 좋다는 사람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게 해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되었고 제게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게다가 딸의 소아암에 이어 저도 유방암에 걸리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 교만을 회개했기에 저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들과 만난 일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22절에서 다윗의 구원 여정에 동참한 백성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며칠 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를 고백했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반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략은 남편의 외도예요. 이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면 다윗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듯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함을 절감해요. 이름 모를 여인, 아이마스와 요나단,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 저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깨어 기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조울증에 대해 더 공부하고 큐티와 예배 시간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매일 저녁 1시간 동안 운동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눈물의 요단을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아이도벨처럼 완벽해 보이는 계략도 어리석게 하시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떠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길 원합니다. 미움과 욕심으로 건너는 사망의 요단강이 아니라 눈물로 순종하며 건너는 생명의 요단강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궁핍하고 불리한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무너짐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 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보통 선하다 할 때 표시가 뭔가 하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정직하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곧다, 휘지 않았다, 중심이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면서 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이가 맞아요? 맞아요. 예, 틀리지 않고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이가 틀리지 않는데 정직하게 맞게 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누이도 맞는데 내 아내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기고 그럼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끝이 안 좋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또 가감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세 왕인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세 왕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사밧은 찬양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 전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선한 왕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지금부터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난 누구 간섭받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것을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럼 성경 이야기하는 자유가 뭔가 하면요, 기준이 명확하다, 중심이 명확하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얽매이고 묶여서 삽니다.

뭡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내 기준은 이것이다. 두 번째 사람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고 다수결이 기준이고 또 세상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 때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나서 기준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 바꾼다면 갓포스트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돼가지고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기도가 기준이고 찬양이 기준이고 전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전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기준이 되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순간 기준이 바뀌었고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눈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섯길로부터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기준이 바뀔 때, 기준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 갓포스트 세 번째 시간 전도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전도가 우선순위가 돼서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인데 그때 음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왜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간섭하듯이 보이냐? 예, 왜 북쪽 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러냐?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월절은 분명히 유대력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인데 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이 왜 북쪽까지 간섭하냐? 이게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 물음표는 뭔가 하면 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2월 14일 날 유월절 지켰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란 말이죠. 자, 차례대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앗, 북이스라엘이 망했네. 어? 거기에? 히스기야가 있네. 여러분 이게 오늘 전체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때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언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전 722년경에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해줬거든요. 그때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전옥했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자들, 아이들을 막 급탈을 하고 몹쓸 짓을 해가지고 완전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망했죠. 자식들 다 빼앗겼죠. 완전 바닥을 친 북이스라엘 보면서 히스기야가 너무 민망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왜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하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유월절에 초대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물음표는 뭔가 하면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왜 2월 14일 날 지키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했던 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원래 초막절이 7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달. 그런데
7월 달에

그때 굉장히 농번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 절기 지킨다고 그럴 것도 없다 하면서 절기를 7월 14일에서 8월 14일로 한 달 늦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안 되고 히스기야는 되냐? 한 달 뒤로 미루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아쉽지만 잘 모르는 걸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부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종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 같이 지키자 하면서 초대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다한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부엘세바 지파까지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올리려 그러면 여러분 1월 14일은 너무 급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번 올해 유월절은 한 달 미뤄가지고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달 놓쳐서 그 해만은 둘째 달 14일, 2월 14일 날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너무 이 기쁨을 한 주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한 주도 연장하면서 두 주가 돼버렸네.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앵콜 집회라고 해요. 앵콜 집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부흥이 임하고 거기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이것도 100만불짜리예요. 은혜가 임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밖에 등장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는 그게 용서가 있어서 용서.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했다. 겸손이 있어 겸손. 세 번째는요. 거기에 서로 축복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임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 겸손,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공통점 내지는 내 말, 내 말로 한번 풀어서 보는 거예요. 한 줄로. 아, 오늘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부흥을 보니까 여기에 용서가 있었구나. 여기에 축복이 있었구나. 여기 겸손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요. 여러분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포스터 네 번째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하고 찬양이란 말하고 같듯이 부흥이란 말하고 전도라고 하는 말도 서로 치환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부흥과 전도 이것을 같이 서로 섞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거기는 항상 부흥의 주역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역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수문앞 광장 사건 그리고 미스바 광장 사건 이런 두세 사건 빼놓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한 사람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불이 들불처럼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도시에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전도를 꿈꿀 때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부흥의 특징 두 번째는요, 부흥이 항상 있을 때는 그 부흥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수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읽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고관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들도 많았어요. 자, 여러분, 그 전에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었다. 매우 큰 모임. 여러분, 매우도 강조고 큰도 강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부흥에, 히스기야의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모였냐?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몇 인분 했냐 그러면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유월절 잘 지키려고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내놨어요.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높은 고강대장들이 십실반해가지고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내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봤자 고작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다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매우 심히 큰 무리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내어놓고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 앵콜! 앵콜 해가지고 일주일 더 합니다. 히스기야나 방백들이나 거기에 여러분 모였던 그 백성들이 앵콜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앵콜 해버리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또 그 송아지 양 다 잡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앵콜? 사람 죽는지 모르고 니만 앵콜이면 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절구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시작,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들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를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백성들만 앵콜 좋은 게 아니라 다 지짜거리하고 다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역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평소 때 입에 흐리 오르내리지 않았던 독특한 사람이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였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 말고 보발꾼이라는 것을 본 성경이 있습니까? 저는 좀 모르겠던데요. 제일 잘 보이는 허시자는 히스기야와 방백이고, 그래도 눈에 좀 띄는 사람은 레위와 제사장들인데, 부흥의 정말 숨은 지역이 보발꾼이에요. 보발꾼. 이 보발꾼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영어성경 찾아보니까 커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커리어가 뭔가 하면 운반자, 군대에서 소식전하는 전령, 전달자,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발꾼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짐승이나 낙타를 타고 어디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쪽 벌세바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동포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정말 흙바닥에 뒹굴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이 소식,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북이란 사람들을 막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애타게 정말 울면서 외쳤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발군의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뿌리치고 외면했습니다. 성경 확인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12팀이 있거든요. 매일 전도 나갑니다. 그분들 다 기쁨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받아들이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시작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끝났어. 무슨 뭐 복음은 복음, 하나님은 하나님 싫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택한 자, 그 중에서도 남은 자는 스스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겸손하게 받아들인 신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주께로 인도해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보발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증거하고 전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삼관오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관오림. 오래전에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기화해가지고 옛날 이름은 이한우인데 이참이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라 가지고 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관광공사 사장이 됐거든. 근데 이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관오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했더니 여러분 유교에 삼관오륜이 있잖아요. 삼관오륜. 그래서 본다 가지고 삼관오림을 만들었는데 삼관이 뭐냐? 첫 번째는 관심이래. 두 번째는 관찰.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이게 삼관이에요. 오림은 뭐냐 했더니 떨림이에요. 끌림이에요. 얼림이에요. 울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려 그러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삼관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제인 전도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전도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관찰하셨죠?

0: 그리고 사교야 내려오라 하면서 관계를 맺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관이 뭐라고요? 관심, 관찰, 관계. 예, 오늘 핵심입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떨렸어요. 떨림.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확 끌려들어갔잖아요. 끌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어울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어울리는 가운데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원금 100%에 율법을 따지자면 25%, 125%만 갚으면 되는데 내가 4배, 400%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온 영혼에 큰 지각변동, 울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몸부림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림은 떨림, 끌림, 어울림, 울림, 몸부림 이 다섯 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전도해서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 부흥 집회를 여러분 한 주 하고 너무 은혜 충만하니까 시작 앵콜! 앵콜 집회를 2주 했어요. 자, 2주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이제 돌아가잖아. 2주 뒤에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이번 집회 너무 좋았어. 내년에 또 와야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 히스기야의 부흥 그때도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잠깐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유월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자 그다음 후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사장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이번 부흥의 은혜 많이 받았네. 다음 부흥회 할 때 또 와야지. 너무 좋았어. 야 좋아라. 끝. 그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깨뜨리며 찍으며 제거하여 없애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고 제거하여 없애는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우상 못 없앱니다. 못 없애요. 내가 그거 왜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으면 좋잖아.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못 없앱니다. 그런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God post 하나님 외에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도 깨뜨리고 찍고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삭개오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떨리고 끌리고 어울리고 울리고 몸을 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 전체가 홀라당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 묶여있으면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의 욕심이 있다 명예의 욕심이 있다 여러분 출세의 욕심이 있다 그러면요 그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한테 주는 대리 만족자 그게 우상인데 여러분 그게 묶여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찍고 제거하고 없애고 가포스 하나님만이 도가 아니라 만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시고 우선순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너를 모든 우상으로부터 끌어내고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묶임으로부터 자유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당신은 공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당신은 삶의 중심에 공예배가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까? 당신은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니 어떠셔요? 오늘날 많은 공예배가, 그 교회의 예배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죠. 철저히 개인화된 그 시대, 누군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언제 어디서든 내 취향과 편리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클락스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공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탁월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시편 87편 2절 말씀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서 야곱의 거처는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 자리를 뜻하고요. 이 시온의 문들은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 즉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공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데이비드 클락스는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좀 근거로 들더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당연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위로와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개인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냇물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시냇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그 공예배 자리에, 그곳에는 임재 시냇물이 아닌 임재 거대한 강물, 임재 거대한 바닷물로 합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공예배는 우리가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의무가 아니죠. 대신 이 시간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아, 방송 좋다. 아, 찬양 좋다. 아, 나 혼자 예배 드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아닌 모이고 싶다. 그 영적인 거대한 물줄기를 나도 맛보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흠모하는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이자야 60원 50 밴드의 거룩 거룩 거룩.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합니다. 이 찬양도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고백합시다.

3718님 생방송의 묘미를 느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좋은 아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아침,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대한 말씀, 다른 예배가 아닌 공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바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극동방송 가족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정예배도 좋고 홀로 드리는 그 예배, 큐티 뭐 다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 어떤 하나님 임재의 시냇물이 아닌 그 거대한 강물로 합치어지는 그 귀한 은혜, 그 놀라운 예배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예배가 도대체 어디서 진행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이시잖아요. 그런 기대함을 갖고 여러분께서 박수 치시며 찬양하고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들으면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또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멈춰진 영적인 시냇물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가운데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허벅지를 적시고 온몸을 적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먼저는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저는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꼭 공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뭐 간증들을 너무 많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전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요. 아주 먼 옛날 이 시간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웨이홈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지금 함께합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웨이옴의 찬양도 이 열정 있는 청년들의 고백이 참 가슴에 도전을 주죠. 사랑을 드린대요.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드린대요. 예수님 사랑이 있으면 그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슬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링크 주소로 쭉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박지혜, 정미경, 김영덕, 유아람, 조필영 그리고 윤경자님처럼 이렇게 댓글 참여가 어렵습니다. 댓글까지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요. 먼저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좋은만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찬양 후에 백은실 사모님 짱짱 성경 암송 같이 합니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습니다. 예, 깊게 깊게 심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심겨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짱짱 성경 암송의 멋진 도우미 우리 문희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한 주 잘 보냈고요. 지난 한 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또 뜨거운 그때 또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또 슬픔에 잠긴 이웃들도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베네수엘라 연락을 좀 해봤더니 연락이 안 돼.
1: 연락이 안 됩니다.
0: 아니 연락이
1: 오늘 아침도.
0: 네. 야 이게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아침에 많은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찬양도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예정 PD님 오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유튜브를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0: 예.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우리 김주연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매주 이 시간 말씀을 새깁니다. 백은주님, 한복춘, 정덕희, 김화옥, 문상희, 이혜경, 이윤아, 최번스와이, 부이엔 안장, 그리고 우리 최정희, 윤경자, 그리고 권중팔님. 제가 권중팔님은 저희가 치킨 선물을, 아니, 통닭 선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저도 이 댓글이 눈에 계속 들어왔는데요.
0: 예, 들어왔죠. 이 댓글, 어떤 댓글입니까?
1: 아니,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맛을 보면 네. 여러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좋은 아침입니다를 한번 시청하고 나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자꾸 들어오고 싶다고.
0: 아, 바로 이런 분. 이야.
1: 통닭 상품권을 안 드릴 수가 있나요?
0: 네. 네. 우리 권중팔님
1: 네.
0: 저희가 선물 메모 딱 해놨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이 끝나면요.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 딱 보시면 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링크로 기입을 하셔서 권중팔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통닭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오타인 것 같은데 우리 진우정님이 네?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 스님 사랑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황했어요. 예수님

0: 스님과 스님의 사랑이 네, 하여튼 저는 이게 어쨌든, 오타라고 생각하고 네. 네, 하여튼 또 뭐 아는 스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 사랑으로
1: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 이겨내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상철월드 이성구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백은주님도 처음 들어오신다는 SSUE2님 야, 이게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처음 들어오셨대요. 저 이분도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1: 맞습니다.
0: 처음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응원의 통닭 상품까지 메모해놓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품도 상품이지만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또 선물이 될 텐데요. 자,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우리 말씀심는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지금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사모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사모님. 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 네, 은혜 가운데 뭐 바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한 줄기에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0: 예.
2: 은혜 가운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사모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 구절을 저희가 이제 암송을 할 텐데, 좀 어떤 분들이 이 시간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2: 사실 저도 말씀을 붙들었던 이유가 제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그동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한 줄기 은혜를 붙드시려고 이 시간 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반드시 함께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살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 백사모님 탁 얼굴 보면
1: 빛이 나요.
0: 빛이 나고 네. 정말 살아있는 그 빛이 나거든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말씀을 먹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모님?
2: 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전체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이 4장 말씀 전체를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암송할 말씀은 19절 말씀입니다.
0: 예.
2: 제가 먼저 읽조를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0: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정 PD님 좀 고민해 주세요.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연이어서 방송 가정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1: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0: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좋습니다.
2: 한 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2: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절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을 선포해 볼 텐데요. 여러분 힘있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작.
1: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잘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다 보면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 땅땅 성경암송 애청자들은 다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2: 아멘.
1: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따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멘.
1: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 암송해 볼 텐데요. 우리 말씀으로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다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은하님, 강하나, 김정란, 온현성, 송성숙, 김혜숙, 박숙희, 최현 TV님, 이사예리님, 이미화님도 지금 열심을 다해서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입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3: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모님이 그 멘트를 네. 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2: 좋습니다. 아, 사모님. 이거 딱 상당히 좀 쉽게 암송할 것 같았는데 실수가 네. 좀 나오네요.
1: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3: 아멘.
2: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 좀 적용시켜보면 좋겠어요. 우리 극동방송 네. 가족들이 이거 상당히 지금 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에 이미 지금
3: 막
2: 적용이
3: 막 은혜 받으시고
2: 되겠는데 네.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좋을까요, 사모님?
1: 네, 사실 빌립보서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 바울은 풍족한 환경에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부족함에도 궁핍함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했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확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2: 그렇죠.
1: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로 채우실 때가 있더라고요.
2: 예.
1: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용기나 지혜나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보신다면 이제 오늘이 6월 30일이고 내일부터는 7월이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하반기도 우리가 하반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신다면 하반기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 저는 지금 사모님 때문에 좀 정신이 좀 번쩍 났어요.
3: 네.
2: 왜냐하면 하반기네.
3: 내일부터 하반기입니다. 네.
2: 여러분 하반기예요.
3: 하반기
2: 상반기가 끝났네요. 네. 야
3: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2: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암송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좋겠죠, 사모님?
1: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우리 장미애님, 이미아님, 강하나, 강희정님, 박지혜님, 조재희님 우리 힘있게 선포해봅시다. 자, 마지막 한 번 선포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0: 자, 사모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예진 PD님.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분을 실제 방송에 우리 방송가족 한 분을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또 한 분의 방송가족을 만나는 기쁜 시간인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두 배가 됩니다.
0: 그렇죠.
1: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기 누르시고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지금 유튜브 링크로 들어오신 분들 제가 추첨을 통해서요. 통닭 상품권 제가 발표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외울 수 있겠다. 나도 한번 외워보고 싶다. 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외웠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후에 탁 선정해가지고 여러분 직접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 정말 우리 방송가족의 이 아침 모습은 어떨까 기대가 되거든요. 누가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 찬송 후에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0: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도 행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기적의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 한 분을 만나보면 좋겠어요, 정 PD님.
1: 네, 지금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한번 연결해보면 좋겠습니다.
0: 자, 어떤 분이 연결될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지금 4학년하고 5살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고요. 전주에서 예담교회를 다니는 김은옥 집사입니다.
0: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0: 전주에 계시네요. 전주에. 네?
1: 두 명의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0: 근데 은옥 집사님 오늘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 이 정말 아름다우신 이 외모가 오늘 뭔가 이 화면이 지금 다 못 담는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2: 감사합니다.
1: 역광이신 것 같은데
0: 오늘 역광의 표본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데요.
1: 집사님께서 말씀의 빛만 이렇게 비추시려고
0: 뭔가 지금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옥 집사님 오늘 정말 전주 또 예담계를 섬기시는데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집사님?
2: 한 19년부터 들었고요.
0: 우와.
2: 주차장에 그 극동방송 스티커가 있는 차량을 봤는데 그것을 우연한 계기로 해서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가지면서 계속 쭉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우와. 듣고 있어요.
1: 차량 스티커의
0: 열매야.
1: 열매입니다.
0: 이거 우리가 지금 차량 스티커 사역을 조금 이거 지금 등한시했었는데
1: 와,
0: 이 사역을 이게 부활.
1: 진짜 열매이신 우리 집사님.
0: 여러분, 네. 우리 극동방송 차량 스티커
1: 붙이셔야 합니다.
0: 여러분 이제 각 지사마다 이게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니까 각 지사마다 그 스티커가 또 있어요.
1: 맞아요.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0: 필요하신 분들은 각 지사로 연락해 주세요. 네. 저 우리 은옥 집사님은 주파수 그걸 보고 했구나.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집사님?
2: 평화했어요.
0: 평안했어요.
2: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다 찬양이랑 말씀이랑 너무 좋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듣는 내내 평안했던 것 같아요. 분주와 저희가 좀 약간 바쁘게 사는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평안함을 많이 주셔가지고 분주함보다는

0: 평안하게 들었습니다.
1: 이야. 자, 오늘 이 말씀 암송만큼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지요?
0: 네,
2: 준비되셨죠?
1: 아, 지금 보니까 네. 아, 똑부러지시고 아, 말씀 그 목소리에 에너지가 있고 네. 밝은
2: 파워가 목소리. 있으세요. 오,
1: 그리고 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은옥 집사님 맞아요. 옆에 있으면 네.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0: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1: 아멘. 오.
2: 야. 오늘 집사님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특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오. 네.
1: 우리 집사님 삶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2: 뭔가 그 채우신 경험들이 오, 있을 것 같은데.
0: 안 그래도 지금 그 문 PD님 통해서 이 말씀을 처음 딱 받았을 때
1: 예.
0: 그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채워도 불안함이 늘 항상 있는 시대잖아요.
1: 예.
0: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우리가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채워나가려 하기보다는
1: 예.
0: 하나님이 그 안에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준비해 나가면 부족함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나갈 거라는 그 소망이 생겼어요.
1: 이야,
2: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1: 야, 우리 집사님 그런데 지금 그 화면을 보니까요.
2: 네.
1: 이게 지금 화면이 다 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예쁜 얼굴을 꼭 보고 싶어요. 우리 김지연님도 그렇고요. 아, 그런데요, 집사님. 우리 극동방송 지금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산책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0: 네, 보통 그렇게 듣고 있어요.
1: 와.
2: 매일 새벽기도를 제단에 쌓으시는 것도 저는 정말
1: 그럼.
2: 도전이 되고요.
1: 예.
2: 또 아침에 분주하고 또 해야 할 게 참 많잖아요. 또 두 아이의 엄마면.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방송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은옥 집사님이 오늘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은옥 집사님의 기도 제목 혹시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0: 아, 지금 교회 안에서 여름에 성품 세미나를 준비 중인데
1: 예.
0: 그 지금 중독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그 미디어나 이런 게임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책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본질 메시지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이들이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이야.
2: 성품 세미나는 저는 또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성품 세미나.
1: 이번에 그런 중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아이들이 생각 저도 흔들리고 아이들도 흔들리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에서 아 조금만 봐야지 했는데 한 30분 넘기는 게 너무 맞아. 쉽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순간에 아 내가 빨리 이제 그만하고
2: 절제해야겠다.
0: 네, 절제를 하는 이게 자기 조절력을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1: 그러면 집사님 우리 싶어서. 인간 수업 엄청 또 들으시겠는데 인간 수업의 요즘 주제가 그건데
0: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A랩 성품 성교육 듣고
1: 예.
0: 중독 예방에서 물질 중독하고 행위 중독 그 두 가지를 분류해서 강사 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1: 예.
0: 교회 봉사를 위해서 근데 너무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1: 지금 아 우리 은옥 집사님 오늘 더 좀 얼굴을 더 좀
2: 너무 궁금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1: 화면이 컴컴
2: 어디 가셨어요?
1: 생방송이군요라고 하는데요. 자 좋아요. 오늘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에 꼭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꼭 우리 전주 예담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여름 행사를 이제 하반기에 이 7월 8월에
2: 맞습니다. 이 여름 행사 중요합니다.
1: 기도하시면서 네. 준비하실 텐데 힘내시라고 응원.

0: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세요?
1: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2: 네?
1: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니까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
0: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네 지금.
2: 지금 가장 시급하고도
0: 야, 그런데 중요한... 여름 행사를 기도 제목한 거였어.
2: 와.
0: 자, 오늘요. 이 연결은 저는 성경님이 연결하셨다라고 생각해요.
2: 아멘.
0: 자, 오늘 우리 은옥 집사님. 제가 뭐 남편 이름도 안 여쭤보겠습니다. 또 남편도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또 내 이름을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옥 집사님 이렇게 또 방송 연결되는데 제가 집으로 설렁탕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닭 상품권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남편 드리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남편한테 극동방송의 송옥석 PD가 이거 꼭 달래라고 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49분 정규방송 들어가야 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기도문을 좀 하나 남겨주세요. 아셨죠? 자, 지금부터 김은옥 집사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은옥 집사님은 또 신앙의 열정이 있으신데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고요. 우리 집사님 오늘 이 연결은 하나님께 하실 줄 믿고 나중에 이 댓글창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진심으로 저희가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우리 집사님이 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보실 거거든요. 1000개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응답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귀중한 것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는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술로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 아픈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0: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여 광야 생활에 조금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광야보다 더 무서운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안고 오신 것을 깨닫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분이겠습니까? 찬송가 410장에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길목마다 나를 안고 돌봐주심을 확실하게 안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다니엘 웨스터 휘터는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팔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쟁 끝난 후에 먹고 살기 위해 시계회사를 근무하며 시리에 빠져서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할 때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된 것을 작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도 우리를 안고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뮤지컬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극단 솔라이트 미션의 새 작품 윈디시티가 7월 5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방어진 제1교회에서 상영됩니다. 상처가 치유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도시 윈디시티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 방어진 제1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사역자를 세우는 더 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성경연구학교에서 성서고고학자인 임미영 교수를 강사로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이야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성전에 대한 지식을 고고학을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622-6541, 010-2622-65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주일 2부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서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무료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면 다양한 캐릭터가 필요하대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개그맨이 있는가 하면 분위기를 차분하게 잡아주는 진행자도 있고요. 또 무엇이든 척척해내는 만능 연예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제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아주 재밌고 풍성한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역할을 부여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마다 꼭 맞는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겠죠. 오늘도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재능을 마음껏 펼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오늘도 돌아온 시간입니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원래는 월요일에 진행하는 시간인데 어제 저희가 못했죠. 그래서 화요일로 대체해

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미션은요. 시간 인증 미션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8시 30분이 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사진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미션 완료와 더불어서 제가 풍성한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죠. 자, 오늘 8시 30분 정각을 정확하게 찍어서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께 선착순으로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미션은 시간 인증 미션이고요. 자, 지금이 8시 28분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자, 8시 30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화면도 가능하시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시계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이게 사진 인증이라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시 30분 정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찬양 듣고 올 건데 여러분 집중하셨다가 8시 30분 잘 인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0: 아멘. 크룩스의 시원한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미션, 괜찮은 미션, 네, 시간 인증 미션이었습니다. 8시 30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주셔라 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 지금 8시 30분을 포착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3684번님. 네, 아, 너무 축하드려요. 내용은 따로 뭐 보내주시지 않았지만 1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전화로 네,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684번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너무 축하드려요. 1등으로 보내셨어요.
1: 영광이네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1: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에 살고요. 울산제일교회 섬기는 권사입니다.
0: 아, 울산제일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다가 전화 연결되셨어요?
1: 제가 지금 차 타고 어디 이동하는 중이에요.
0: 어디 가세요?
1: 갈 데가 있어가지고요.
0: 아, 알겠습니다. 평소에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고 계세요?
1: 자동차에 항상 고정입니다.
0: 어머, 세상에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애청자시군요.
1: 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등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 또 운전 중이시라고 하니까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극동방송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고 전화 마치도록 할게요.
1: 매일 좋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고요. 권사님, 저희가 쿠폰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 운전 중이셔가지고 네, 안전을 위해서 금방 끊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또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특별히 9471번님 미션 성공하시면서 두 번째로 또 보내주셨어요. 6월엔 마지막 커피로 마무리할게요 이라고 하셨는데 오, 선착순 두 분 안에 들 자신이 있으셨던 건지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역시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또 듣고 계시는 장소가 차 아니시죠? 네, 차 안에서 이 화면으로 8시 30분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해서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막둥이가 늦게 준비해서 오랜만에 인증해봅니다 라고 하시는 우리 7320번님 네, 아우, 스마트워치로 인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새싹달 구워주신 8871번님도 계시네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핸드폰 화면인 거죠? 핸드폰 화면에 샵 3927번까지 찍어서 인증을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센스가 넘치는 우리 청취자시군요. 우리 9101번님, 운전 중이라서 선명하진 않지만 인증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8시 30분 등교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우리 아드님, 예, 학교 내려다 드리고 지금 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0522번님, 3908번님, 2963번님, 그리고 1557번님, 5253번님 네, 계속해서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는데 모두 미션 수행 완료하셨다는 사실 네,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7339번님 어떡해요. 미션에 집중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야 하는데 지금 지나쳤어요.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쿠 네 길 잘 찾으셔야 해요. 내비게이션 잘 보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미션 참여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또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실 늘 기억해주시고 즐거운 하루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미션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막 반드시 참여해야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제가

제가 이 창고를 털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더 제가 좀 챙겨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제가 발표한 두 분 외에 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원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인데 어제 못해서 아쉬워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긴급전화 052. 이 시간에는 랜덤으로 저희 청취자 혹은 전파 선교사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걸 거예요.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퀴즈를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건데 이 세 가지 퀴즈, 아주 이지한 퀴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퀴즈를 모두 맞히시는 분께는 푸짐한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전화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전화 연결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로 딱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전화를 드릴 예정이고요. 말씀드렸죠. 풍성한 선물이 쏟아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선물은 단 한 번만 발라도 피부에 결이 바뀌는 영양크림 준비했습니다. 자, 나 쉬운 퀴즈 세 가지 풀고 한번 선물을 가져가 보겠다. 선물 내 차지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만 보내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시고 나서 조금 후에 뭐 052, 256국에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번호로 전화가 갈 겁니다. 그 전화를 받아주셔야 이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영양크림을 걸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도전하시고 많이 받아가세요.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고요. 오, 우리 3233번님 콜 외쳐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콜 외쳐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으로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저는 첫 번째 도전자와 돌아올게요.

0: 아멘.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052 첫 번째 도전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콜이라고 외쳐주신 3233번님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방송 녹음 감사합니다. 울산 중구 해오름 5길 48에 살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니, 아까 제가 찬양 나갈 때 전화드릴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 어느 교회에 섬기시는지, 네, 밝혀주시죠.
1: 네, 성신교회 섬기고 있는 김영임 목사입니다.
0: 김영임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방송
0: 아니,
1: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니, 사실 어제 제가 소망의 기도를 또 인도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그 기도 제목 올리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기도 제목 올리셨죠?
1: 예, 지금 성신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기도를 했거든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세상에.
1: 하나님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응답은 받았는데 이제
0: 네.
1: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0: 그쵸, 이제 행동할 차례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오셨던 소망의 기도 목사님하고도 서로 좀 아시는 사이시라고 하셨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목사님.
1: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0: 아, 새벽 2시에. 아이고.
1: 기본은 5시간이에요, 기본.
0: 아유, 기본 5시간이요?
1: 네, 기도가 기본 5시간이에요.
0: 그럼 저는 기본도 못하고 있다. 그래요.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건축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퀴즈를 세 가지 드릴 예정인데,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쉽게 푸실 것 같아요.
1: 저기 쉬운 거 내주세요.
0: 아, 목사님도 약간 긴장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퀴즈를 낼 건데, 혹시 예전에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 네, 많아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알고 계시겠다. 첫 번째 그 제가 내는 퀴즈가 어떤 퀴즈인지 알고 계시나요?
1: 그거는 다
0: 아,
1: 잊어버렸어요.
0: 그거는 다 잊어버리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찬양 퀴즈예요. 네, 찬양 퀴즈라서 제가 중간에 부르다가 뚝 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음! 자,
1: 마귀들과
0: 싸울지라.
1: 싸울지라.
0: 무엇을 벗은 형제가 나와야 됩니다. 때라 벗은 형제여. 뭘까요?
1: 형제들을 싸우시라.
0: 자, 우리가 뭘 벗어야 하나요, 목사님?
1: 죄.
0: 죄, 그쵸? 죄를 두 글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죄는, 선해요? 아니면?
1: 악해요.
0: 악하죠? 그러면 뭘 벗어야 할까요? 마귀들과
1: 널고
0: 싸울지라.
1: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0: 그렇습니다.
1: 형제들을
0: 그렇습니다.
1: 싸울지라. 악한 정병과.
0: 그렇습니다. 정답. 자, 잘 맞추셨어요. 자, 이 목소리 맞추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설명하는 이 단어를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달리신 곳을 땡땡땡이라고 하는데요. 교회 위나 예배당 안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십자가입니다.
0: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쉽게 네, 통과를 하셨고요. 자,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목사님.

0: 마지막 문제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이것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노래로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영광.
0: 영광 돌리는 거. 노래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어떤 걸 부르죠?
1: 찬양.
0: 그렇습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살짝 긴장하셔서, 네, 긴장하셔서 그랬던 거죠, 목사님?
1: 네, 처음에는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떨리네요.
0: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자, 목사님.
1: 네.
0: 네. 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울산 지역 위해서 참 헌신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지금 라디오 성도님들한테 네, 우리 성심교회 자랑 한번 하세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다?
1: 네. 성신교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 있잖아요. 이제, 연세가 많이, 8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띄고, 성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네.
1: 성신교회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도 있잖아요. 같은 젊은이 성도들 같이 똑같이 합니다. 늦으면은 손 들고 있으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조심 오셨습니다. 시는 안 늦을게요. 그러면 30분 전에 오시고 그럽니다.
0: 아, 네. 호되게 혼내시네. 네.
1: 예,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똑같이 성도들하고 똑같이 해서 엄하게 저기에서 천국 꼭 보내라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요. 이제 다 표천하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잡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너무 귀한 사역을 또 펼치시는 우리 교회신데 저랑 네.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교회 네.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목소리 너무너무 하나님이 많이 받으십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오늘 첫 번째 도전자는 네, 우리 성심교회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텐션도 좋으시고 사실 뭐 어르신들을 뭐 혼낼 만큼 뭐 이렇게 예배에 아주 이렇게 잘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또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급전화 052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주 이지한, 아주 쉬운 그런 성경 퀴즈를 풀고 네, 상품을 타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샵3927번으로 콜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죠? 부담 없이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네, 제가 다 해드려요. 네, 부담 없이 그냥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두 번째 도전자와 찬양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들을게요.

0: 아멘.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긴급전화 052. 오늘 두 번째 도전자가 지금 또 전화 연결이 되어 계신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울산에 사는 오교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0: 선교사님이세요?
1: 네네.
0: 와, 반갑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시면은 사역하는 지역이 울산이신 건가요?
1: 네. 몽골에서 10년, 중국에서 10년, 현재는 국내에 들어와서 7년째 이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너무 반갑습니다. 와, 선교사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이야, 그럼 지금 소속되어 계신 혹시 뭐 교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으신지?
1: 예, KPM 선교사고요.
0: 예.
1: 현재는 울산교회에서 중국교회, 몽골교회, 러시아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데, 성함이 오교수님 교수님 할 때 그 교수가 맞으세요?
1: 아, 오교수는 교수형을 당하는 교수라는 그런 교수입니다.
0: 네? 교수형이요? 아니, 예. 잠시만요. 성함의 뜻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접하기 힘든 뜻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 네,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제 몽골과 중국에서 교수를 20년 동안 했거든요.
0: 네.
1: 대학에서. 그래서 그 교수인 줄 아는데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리겠다는 그런 교수형을 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교수입니다.
0: 와, 선교사님 성함에 이미 순교의 의지.